0: Dithang Lamdun Lintzin Danilin.
1: Dada Singu Tsubi Lintzin Dana. Bejun Longchin Nienchin Likun. Kamki Longchin Jia. Dithang Lamdun Xibi Lintzin Dere.
2: Singa Namba. Nga Tingzi Lintzin Jia Zoshu Chukui Dama Yampi. Dereke Dithang Lamdun Xibi Lintzin Nala.
3: ཁྱི Nindu ngaja yinja sakula, togan xinbe. Ranja donza len yungli, yeja qishu togan yobadan. Deli santu kul mi, sundun yinja gansa si yija chanja, jicha zhou yimin sinyo. Tsobe santo ne, Zhungo za mazi, zalen tu sabat toshu jen, santo di nila. Chanyong sabat toshu mi, yudu ngaja yin sinbi. Zalen ke yangze dan. Lingni songpa xinbe. Diyina rangja zhe bejong dang, Chonghun, Xinjiang, Gansu, Sichuan, Yunnan jiye zhe sakhe kajik tsuyo la. Tsobe togang ge duman zuo bejre yinbi, beje rinne zuo xibi, togang ge rinne ma la zhoyo. Sandi koyo la, lungne ma wa dang, yangne ma wi chichuo dinyo di. Lungkan chemo ne, denshi lungzo yinbi, dere buce dang, Zunno tobi rangyi ngin jindin la. Jamsu ngwe da kata jitar nyen na lungkaan jimbi duzi detar towa yo. Lungkaan nunshu di sabat jindo songwa da dwi ni mara chapa di. Sedan sabat mi jayin na lungkaan nunshu humi chika dwi dan ranchong jangayin. Togaan sakul jo nunshu jabu jemara songwa di mire jo tuyensi da cowar shukji ngin jin tesiba di. Pe na Longtani togando shindi shibi ngozo nangwo tsangpa maasai. Me lilaan, zhukhu baba soja nangson zongsi. Longna chakpo jema rinruwa ta duini, lobi yangne pazi chayang longse jan jema rinruwi. Mada socha la, solo mundawi nusin yonglawayo. Togando dadong, zhuyse da linse mawa, ninse ji zhuyse haba chewa, chapa nyongwa, Ganshi jiwa soji cheche dinbi, santi zhumin yundin tsuwa da detan tansu la shukjin tijiyo. Yen yang santi mushi wezi zhaba da zhangar jiwa, shilong dama wa so koyo jo jizin na zubi, lunkan jo niba shukjin ngonsar dubi teba da, lunkan jo tsuchu jiza da tsuchu kose la ya judo ngonsar dubu yunguyo re. Ni, santi koyo ge zhungkan la tibi shukjin. Sandu lega lakbado mi yedun yinja sabat tuwi kudu lega lubi nanga satoy mala dan, diwi wanla mala, wong jingo mala, ningkan taji mala, yuze mala soju niba kudu rangi jen judu rada rinba tuyini lubi soju jesa shepaan judu ngonsa dobon dhokuyo. Jik, sandu kuyo ge lungan sheni la tebi shukjin, nanga satoy mala, togan ge Yangyong kuyo ge lupung la gudun junjou shibi tsundren maan kiten ge xiemi kanla mala ge xili jiche dang. Chayu doigi puyen ije chuchi jintur dunga maze. Yangyong ge lidi uma dang kemi baji mala nipa dang denpa shidi. Kemi baji guzi dang saji junza tuen jeman do dong top. Tantu keji dang chazan zhengkong jo chun satun mala la yang shukin teche re. Togandong jomata mulioja chayu kaji chuseyla yodong yongsime shingyok shibi nisi bishu maji. Wenja sunsa tunir shenyong maranruwa dan nyuhi yangma yi gemin shile toru donshin. Dashi yangma yi gemin shile la shukji ngonsa tebome. Yin shingyok shiba yena chadang riji chusey da doja rangize lado posi bar njewa chimbo yoba ngoyo. Wangza diwi mala, lidi chabong la, yanglong sejwe chewa dang, nyingsa saji xiexe towe, xiechwe dingbi, yanglong yongwe kuyo tsuwa xinbu yo. Santur leji, solong mundawe wangga, pungzhu zhe nuice, jesa xeba, gujin zwa dang, 那边把冲你那当就成风子就有所龙门当开了军动过那瓦当我有口啊你们空过手机那当就瓦当差不起呢来把了就是比你还有的送王景欧马了三头亚内马瓦当所龙门当为经济者王景欧写上主审主瓦当罗公人都主瓦王景才忙都主瓦罗一趴在军村啊冲动主瓦鸡蛋趴在下人就动主为经济者差距 库库切尔新的罗威帕子能够切人罗威才切个罗布尔多出啥就要了现在马拉三头车马索龙门的被告诉罗威帕子建筑送罗瓦当宁查就是切人罗瓦马子罗威帕子能够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宁夏一比库布爱为切人罗威 ཁྱི་ཕུལ་ལ་བ་ཡར་ཉུ་ཅེ་མ་ལ་སང་དེ་སོལོ་ཉུ་བེ་ཁོ་ཡོ་བུ་ཉུ་ཅེ་མ་ལ་ལ་ཡ་ཇུ་དུ་ངོ་སོ་དུ་བོ་རོ་གུ་ཡར་དེ་ངོ་སོ་ཏོ་ཨ་ནེ་ཕོ་ཨ་དེ་ཇུ་མི་ཤིང་གུར་ནུ་བ་ཆུ་བ་དང་ཕོ་ཤིན་སང་དོན་ཉུང་དུ་རོ་བ་ཕོ་བི་ཅི་གར་ཙབ་ཅེ་སུན་ཤུ་ཆུང་དུ་རོ་བ་ཕོ་བ་དུང་བུ་ཤི་བི་དུ་ཚ་རེན་དུ་རོ་བ་ཕ 三地雇佣的人看着出去接触了提笔修建三地雇佣的人看着出去接触了提笔修建三地雇佣的人看着出去接触了提笔修建提笔决定做呢收拢用完的人三地雇佣三地收拢用的雇佣物人看着决定能把两把当天群追逐我在的下次这个是团队出去的第一出的第一 소지지 인사사지 지세 용도시니 메시지 이가 냥라보여래 인사사지 체니사지 산돌 레마타비 무조지 먼지 지사시지 농탕도 수위 무조리 토와 여지 토른 로제디 사바 도제다 니데 뒤세니다 저와당보여래 사바 도제 미 유동인도 레가 능가지 먼지 인사사지 지세 농굴다 라보여면 사바 도제 미 유동순자리 같이 만一年三十几岁我说的被托的是你对头啊三句春兰雄鸡龙骨里永特的羊家家就一托有了俺这的人呢三头里鸡年三十几金就是新八单罗威文景是忙都新八的看着杨龙先生忙都新八的用完有了一样南个三团马拉个就多大老伯都
2: 온두히미제실리지라도송화디만이제삽시세제마도송화다 하타키 용세 제마도 송시 차하제 주세 제마론 로그여라 신족시 바다나 산지 문수지 근로 하셔세 농탐물이 문서집에 도와여라 세리 제살 주도가 세군호 제마도 송하다 차세 제사제 누바 자도 송하디 파르치 손전다 같은 힘이 간제 말하가 주시 제자도 송하리 송하리 원장 양로마이 왕가 세흉제차 무상화다 茶能个我能听送他茶几持续就去节目中中心我留风个吞秀不得去节目中中个月比吞送母亲读书时呢轮看了杨继祖就节目中中个月了这个季节节节日就读个也是节节时不能休的这周节节个能把节印度中大银币各地在这个节年度送呢留风了读定多年中了这段领导茶能个
3: 창지에슈르쇼주주세양마르차바당공예민비에만쇼주주세마르차비체디공예제에마르쇼주주세마차비체리치와유 我把他呢，三百多岁的，对于这十位里边那个。
2: 초주 가제게 제살라 휴지 응사도 못 해줘요. 세디 사바 도체 미 여도니 제동제 차진우 도체 겐토르 소마다 뛰니 처포 마보 전자론 저위 중시당 차용주 국인 아미 소르추 자중 시다 장렌지 차용주 국인 아르티 소주 자중시 르주 초주 비제다 초주 비니 문당과 제비 다세주요 예야 당찬한 그 초주 시다 초지 이익 주세자 마르차바다 린도 르지 양준 구두주 정하와디 지지 양디 전지 개망동주의 따인 초당 디지 예찬 농탄이 도강구 구도는 여기 도미 뒤라 르지 주의 예찬은 시이찬이 동료 남바인라 농지지 동료라 농지지 전유하와당 르시 차봉그 샤다 차봉그 난동지디 차봉 주장 정을하기여 버리 디지 차지던 레비 신종주부 용서 긴트 맨데 소차 의실시 버리 시설다나 양육 실은 은지 손족하시지 뜻하다 자상 세수 진치 여주 뒤세라 주도 성화디 세조 제만도 성화 소란 잡아여 산지 물리 찾아시 버주 당차 나당 캔디세 토와시여지 님버짜마비 자네다 라빈 주도서와 시도서여래 예양 양용신 은지 능한 자주 들린시지 망도 심바다 자나 자주 구수 진주소 심바디 처부 마부 망도 심바다 자와여래 송 산지 구역의 르본 구수라 대비 효제 주지 마부시의 산지 주민 구수 전효라 천지 대바 마세 사바 도세 문자와래야 해봐여래 베나 사바신도 토위 사코도 사치위 연용 차내지 리비시레라 휴진 대반은 유진 조어임은 무슨 렌즈지 다디 구디나도 딘디가 진심이 은장 사바토와단 렌위 사코도 리치주 양들라 휴진 대심은 양용 류자지 리치라 순환시디 디인년차 텐타그우 다달라 중국 천지시비 르본군 구슈 주슈 기긴도 주르 산지 슬로니오의 고요가 구슈 주슈라 슈긴 대바디 탈란나 주바주 응어주여바리 조 로이 우란다 차장 구세다 닝 바슈 수은 뒤여바리 생해 쪽보나바 체제 다다 생기면은 벼랑 성종 내래 흥구 천지 딘지지 주비 산지 주민 자지 슈든시비 난데래 남바지 문제는 간 질리지스로
1: Bertang Silu Sori Yunglu Ta Song Tun Javi Niri Gutap Tang
0: Jong Chu Kanta Di Song Hizini Di Talang Tun Noni Limur Yu
1: Singinaba Tata Chicha Singibana Kamki Lunginja Di Talang Tun Hibi Legendary
0: Chinambi Di Talang Tun Hibi Kangi Lungin Singer Gashio
1: Natsu Chicha Lucien Ninja Di Tangla Sankur Shijin Yu
0: 切记，我这里请了多南西郊马吉巴农若。

0: 드루빌링 당아기 디르는 것도는 거 알아 제니 저쪽 이 둥다글이가 디디는 것도 요리 찹제다 되니 안유 단체 이게 로다 참 단체 여저르고 그렇게 단체게 딜리가 드루릴리 드루인도 되다나 아 야모 담을 헤티 되니 만수 단체 자거기 시주진이나 촌로진이나 되니 저수 된자 두배 되니 되게 칼라 야지베 메시바 야보 디디 닌도 주딘 로드나 네게 드바만다 제여레 데 조선 레는 조레리 따라 창도기 스나 운드담 자야기 히러원쇼 드네 만강게 나랑조 스나 게덴다 드네 가이나 바이 띵친네레
1: 머리
0: 네게 만다 히야데 조빌레세 그 조여레 드네 지스타나 코키이나타 아 총집제다 용글리가노 휴지진지 코키 소마데 드네 인산데 야손네레 다 가이나타 만트니 디데레 춘춘웨 자이니 코 어르 디든 진티게 조마 타스뉴 딘신 야보 드라마 여리 드네 제가 시지 야모다 호 땡아 리카 데닌 투 자메냐 켈로 고존 쇼우손 리카노 쇼츠 데나 타타 바탄 만디니 타도 준준웨 타다야 데레 야지 체스 돈데니 존카 쭈 제크 노나 타나 타라 로다 뉴슨 로 예비 글로 챤라 마테 손 만투니 코게 디리카 티 카솔 리제 리제 타 디겔레 제 롱 냐뉴 디기 파 조
1: 오지 오지
0: 어 효드나 데리 로드기 타히디기 파잔던 두는데 따라이나 이게 창도 존재기 종가족적 소마가 놓나 소실 넘어 이렇게 집에 쪽이 연락 쪽바데 여래
1: 땡은 이날에 안데 마주 콘을 요마라 긴척 마주 콘
0: 네 마주 콘을 기타는 그 단어 반 존 와사데 저연 저존 응
1: 단어 봐 유지라 리딩은 저절 거다 시경의 키랜도 쪽바 안데 여래
0: 시경 키랜도 쪽바 파티 와삼다 땡아 가서 여바이나 때 시경 근진이 참 차촌데도 더 길은 말해도 인사리
1: 맞지
0: 때 따라이나 파진이들 집에 초반다다 연어 따라 빈튼 소를 제일면 연락 좀 받던도 긴다 나게 배중 그 종차를 듄그 놓은 파진 찬도르면서 모르는 진 차촌도 소사 말이 어 소사마다 사사는 진다
1: 초바다 문티는 니고 현나라 때들 용바 원고 존지 그르고야
0: 다띵 이게 쪼데 제팽기리가 된자도코 존은 바이오즈 체오 마리고 드루레데 tene jo sama saji sandona da lika te kanga chimbon turu ja lindu te kagon le jener turu re ori ko ge on de chat ge nyo ja te sandona in ka che ta ng ke yana ge choba ta je na tene yana ge go ye de chu ja ke le thong we zer ko ti li khon te ge ta ju re te chando na zen ka che da zo de karu chu go ye de chu ta chando chong che ge go ye de chu ge ta ju we turu we re te ma mo pa la ta dong nga ki tan da la pe ji chi ston ton ne pe cha ja na ta ra Jackie Gnon, Xizang Zuchu Moody, Zai Xizang, Xizang the Zuchu the Yoshi Zai Chandu Sidinity Zodho, Durun Nagi Chando, Tanji, Rojin and Chando in under the Sosomati, Ko Polo Jagun Yamu Dramu, the
1: Hori, Ganzipolo,
0: or Ganzipolo,
1: Hori,
0: Tin the Jima Ganzipolo, Zegunda Tiri Ligena, Tara Chadzurisna, and you pay in a pomo and a cookie Ganzipolo, the Juga Sapota, then Kokila Cocos Riho,
1: Riri,
0: Supas Guniki Gugatira, Cookie Gungo that Dundon, Ligat Lina Yaboda. ने माउ पाला को जेने जुसुले पेंटले दिनी ने गगे गे लुचे जे गोंदला बिजितो
1: जे जे
0: तो या पोजों सा दसा के या
1: जे जे
0: तने गा चो के जे बेजी के के दे यगे जोग मारे दे दे योंग के चांदो के शुसला आ ता तरा जक के सिजी या पो रे रिनी ता के ये तो सोला ता पे तों के सा को मो रे ती ता दो गा से त मंडा ले गा अन्यो तंजे ला ते से के ये के तुने ते से जी लु तनो के सा नो रे दा हो
1: जे
0: ती तुने तुरो में ना संता ता सो सा ना कर तुर बिजे ना पे मसे बे या पो सा ता
1: जी जी जी

오시네양 가지에 라테 메바니 디니 삼조 조니 차카위자동 레장 가바당 리바 소선지와 소지 닌카 유비 녜제 차케 나리 김쇼 디니 시 참으르가 메빈지 디소 뉴이 닌카 키위 시리당 동시 주치 시시도 뒤니 예교바라 야휴시 지니 나리지야 컨트롤 가와 나리지 컨트롤 통차나 닌지 네다 산주 세히 소지 니린 주닌 키위 마타마지이 녀시라 나리키 껴나리 삼쇼 그니 니위 시리라 가와 뒤지 녀체만 보시나 드네 포바다 미빈지 진 주이 닌카 친부유 뛰니 제다 조소 조세지 듯이 룬튜민바 니시라 르리케 닌자니 케 선자나 르징다 세리케 나규 네 자다 나규라 심바다 효코시케 나규니 자라세나 참보유바기이 조남초 다다치지 신인비 린친드나 비종룬티 닌티리콘 칸게룬틴지 진오가자린친시

부두 체다 고버텔라 자라 레레션서 교고다나 나로 남게 두두 도자 워리 롬바 착세 창조 조리 롬바 미키 던도 도라 소덕 도지 빠다 조리 나 소 촌나 로게 던도 도리 마나 체티 던도 도리 까나 미키 사자 도리 두 오글라 나코 사바 도리 다네 네 스모 차바 고도 조리 스모 차바 고고 텔라 고데 마토 고데 조리 고텔라 체다 고보 조리 두차 가라 안초 페로 리차 타바 나코 페리 텐두 마르보 두 마보 페리 노샤 모차 탐게 디리 모섬 데미 텔라 메라 우두 체다 고보 대다우리 우두 체다 고보 조자 텔라 디타 몰라 만다 데레 코토 야라 따베 카토 코토 텔라 따베 데베 텔라 신체 넘가 디자 따니 데 게바 텔라 따베 데고 게바 텔라 따카 텔라 삼버고 체다 쵸디 우리 텔라 코르카 디르 따데 데 타케시 텔라 따자 우리 짠나 코케 따마 따자 유리 따 텔라 무와 고코 유리 텔라 데나 다 사단 카 따데 니도리 고체 토 텔라 따자 우리 따 텔라 너르 차자 우리 타네네 두제 제르고 뽀뽀 텔라 토네나 아슈 두제 제르고 레네 니도리

0: 안다도 미세 디 나 초하죠 지고 지고 나도 소소 샘 끼마 지죠로 와
1: 라서
0: 아 드링아 마 지고 자서 베디 크레스 해서
2: 자서 네 진짜 깔라 게 같이
0: 그도 미야 칸디다 저로
2: 오 지지
0: 아 이내네 나도 시중 라빈다 제비나 소소 소소기 천나 끼마 지데 가바투 되었으나 소소기 샘나 상담당 투디 하리스 아니 김어지 오늘 소소랑랑 레디어레스 이내는 가족이 장아체 깊죽음이도 나 아야지기 자르기
2: 시장
0: 어 드르지지 간다 디나로야 알리 투롱기 계제 가르가르가르 요르세 미세야 디나로 시비디 먼저 미신다 까다야디 미세가 저던데 토림놈지기 계지데 정말 뒤촌나 숙침시오도 다 보고조에 짐시짐시야 체르체 주디 잠발이야 라랑 소소리 레츠 왕제 유헤비 계제와지 겹데기 도와 안티급서 단대기 파만남베기 베다 까당게지 가족이 여러분 가만히 좀 먹었다 알는데 안 까당지 대비는 인 오늘 이제 보고 있는 뭐 집에서 차도도 와 손자 아니 지게 야 까당야다 되지 아니 간다 디나 집에는 지 그도 된다 춘주는 되지 미신의 신제 집이다 도당 봐 미신달 까당 봐 아니 소소 뭐 집에 되지 그도 미신달 봐 그지 유야지 매베 대주디기 아니 간주지 남주 출로야 집이 차되게 그랬어
1: 我的地库拿了地里去做，其实叔叔就懂的，做那些简单的，没钱的多啊，蛮多，懂得那也多，可能做大些的了吧，懂得那也多，那叔叔的用的，对对对，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那叔叔 他现在让对人家没见到了等着叔叔给别家别那叔叔的娘都用别的叔叔错把个米那着错把的了对的没错错把个跟着这个民族啊错错把这些工作人家家呀说了的让叔叔给这叔叔弄到了说罢了哦对的但没错个老兄写个民族是好像什么叔叔穷穷个人清仓老叔跟着这娘呢叔叔个让给给托呢第一位那都比那没开些怎么都得了现在嘛托不接他得了这一万他得都不认给等着马进都上去
0: 소소라 대십지구레스 다

0: 파쇼 딜리아 카두 신지 제제 단다 디왕게 미디 두부레다 데니 지럽디 잠발레 아니 파쇼게 남상 고송 지그레스 딩도라 게나 두부지를 랩디 잠발레 응게 남사 갈고도 오 당가 기겐다 두부레스 지제 남산 타제소 다테니 랩디 잠 네파 렌차다 부지 마겸나 방항원에 기게 두부지 차서 거리 다 쇼 두고 와 제자 당부디 인지미니 대십 제벌에 신지 지교 말해서 단다 가리인부디 사자 안대지리아 두주 안대지리아 지난 게 된다 안대지 제샤스 디바 담부터 세부질라 그래스 된다 딜 러브마 더비 된다 딜 때인지 미야구르다 두구르다 되리지지 디간에 믹스 퇴바스 지금 맞아서 담부 어디리지
1: 세상 디다네 직대 할애미 지 보고 좀 벤 바래다 강에 망고 제그와 수수게 있네 야 미랍자래야 야골로스 겨드네 수수구가래야 로스게 Ya otobus dengue me do gala. Ne ya dinje gala ya chipu gu dinje jo chidi sa mangi lokte ste wi di gan di si ta zheng me guan jiao shi de wa. Ta chang chu ge jik jun dong zu ma re. Dinje jin la ya wo din ya ne di zha bo chi du ge lan dang de xin ji sa ma chi sun ban xi. Ane bu sa de jun du zhen pa dinje ji ge wa ma de su do ga. Ko bu ta pa chu chi kap de se la ya na su su pe ge 슈기 진시게 염나 파메지 왕차도 비주시 제부고야 디 마치 리치스 데 슈 타부든 제 제위나 안 보고 스메나라 지금 신이 딜레 용그레스 퍼줘려야 주불어야 숙마르에 다시 안 하서 북디 주불 십지 로기사리 용그르바 디제 리그레스 다 보고 대 결어 독자 도슬러비나 안코 차와 시토네 우 우리 직사데 땅아 독자 레스기게 독자 체섬사 Yamna jing menani ta pinga tu cha res ngi su su ya wi yin ba ra zui che sa ra zui cha su dun bu di mi xin ba la ya pe le zui da la so ba ta kana wo tin je to ni chung gu yo res sa je su du wa ane jing men de cha sha na ne ta ta ji pa me nga wo di res ngi ne ti le cha we le ji lo su su da nga ra zu ne yin bu de ka zi lo su ge ne qiao ni pin to am du du zu gi sa de ne jing neng zu wo tin je ji ge ka ne nga res su ne wo yong gu men zu sa sa de ji yong gi che san bu gu sa de jun du zan ba yamna chik chik zu ra su ni chik zu chik dam de pa me bi ge den ge mo yim che nyam do ya la ya ka da ra wo che bu da zhe leng che di to la ni ka de chi ga zhong zhe ra zhe gu yin na chi zu ke ne ga ba chi ga ga ba ra bu da ni na nyam do zhe leng chi che chik zu do ma su ne den ge su cha sa na ne ko yin ji min ji zi su ya go chi bu de chi che su do ga ane din je mo chung de zhe ma pa me ngo ne cha shen ne bi ge da da zi su chi mo do ba yamna bu gu to ne zi su chi mo do ba de lam sa yi ge pa ri yong gu ru ba cha sa ane wo din je chi che 용구유자 부근에 지금 밤에 지금 축탁 부근에 준비는 내급다 준도 그랬길래 친수 중나는 보대니야 지금 전부 이제 쓰고 유서래
2: 보대 제치도 대제라
3: 데랭가 리몬더리니 치나 겐가존데 치다 겐티지 도지라 니도 냥도 겐티젤라니 시나 신난탄기 자히바 용히 유기지니 리무 효기 여비 지지의 문투대 린치 신발 가스혀
2: 다도 미젠발라 지니엘라 따지지 메발라 타지 되자 미젠바 그 세나로라 하마고 비젠 알지 도트니 제서 산사게 만종원의 신나 파츠 산로 다메나 던데 용사리 아제
0: 나줄 합제나 제비네 다 롭주야 구르세다 롭주 두구르세 주라 다 딜레윤이 제바 롭주야 구르네
1: 그리고 타제
0: 롭주데 타제 롭주데 야고 이미지다 롭주야 구메네 에부데 두구 이마 독자 이미지 Tini pesi dome, rwa, ngone zi rwa rwa. Anzo ngone zi nji ki yaag duze, dimi, da yaami na mi susu ki ge zin rwa rwa rwa. Bu kashi xie tan kawa, kashi lu zi ki rwa, kashi yaan mil sam xie zi rwa, kashi legan jun bo. Ani kashi yaan tam xie li keba, kanda mi susu
2: zi
0: chi chu ju rwa. Di ma la zi zi, kato, lop zhong yaagwa yun, yide kato nga zo, xin zi zi zi, bu gu yaag zi. Lop zhong yaagwa, meyab di kato xin zi zi, bu gu du gu li. Da dini zi zi zi, ani bu gu zi li, ali, 신지 제 잡으시고도 아니 간다 되네 망아서 깨지디 제야 그러게 아니 참제셔요. 어.
2: 대제라 따다자카게 로소게 시죽토네 갈리갈리다 자체바 차제 첨보제데 지 루자 지야보제야 요주 차상고게 튜모게 처제데라 다야 따다 다츠 데칼라 슈야긴가 아 데만동가만 레이나 체크소나 이제 던제제나 아니 보고 망보제라 응어서 데 통지다 만지가서 코란라 이치에서 먼저 뽑아 레비 뒤쳐 던제라 냐자제 chiran kayan jyongga ma re san, chiran dubu re se ya san na, ane kuna ngu ma jik jenpa ke gencen tanda yong jo ta, chek song muna jik luja la soba tanda, ye sha do la soba yin, sabiun tabu na chi yin na, za kwa chan do re
0: re. An tine ngang suki ta, si tiong lam le jita zama ta, wu ti dar shib che ba le, shen chi yo ma re se, nimba ti ane ngang su kondo lam na jiji, chor na se chi. Nganzuki, Susuki, Tsunan Karigin, but the part several laptop gorries. Dunda tapitation, then getting up again, come on a jelly chasha, jelly to Zamalia, Dindochra, come on a jelly, Ganashin that in the Nien Litsason, and the Tendiji to Zambale, Natsuna Karis to Zambale, Ranki Dunda, that gets him with Matsibi Wanki, and Nati, the Namdashi of Jilanjo, Nini, Simship Jujo, Say Joroba, Susuki, Simnaki, and Jimmy, Tsunan, the Pai in Jimmy, laptop gorries, Puguji, Nimiji, Kampi. Kabateji deyubina, nanzu pama jingubina, ani ngangda shibuji lan yuguruwa, chonna di shibuji gechimuriz, pa se tak shibuji labduyati. Buran chudu jikji, beti kabateji deyesu, ndijik tongyo zamala, ama sinan pe ngangda shibuji du, riba, ama rangi mikdi chola chimuz, beti ngangda shibuji du, buran beti ngizikuru ndijik chola chimuz, ngangda shibuji du sabji ganda, simnangi nyonsorti, inji mini pa, sebuji chutub goriz. Mingse, nanzu da dungui nangwa jebina da, yamna nanzu biri nangwa jebina su jungi wangi, mi manguji ma gumji dede goriz. Tsunna da ba lep shingi yo mariz, lep tugu yo mariz. Mingse, nangi amasur jimbi na, susu da nangi di chido gale tomna daruba jebdi yori, semnal gangi di yori, lupu gangi di yori, hinele manguji gopso le pe di uzu jiji, zeba gumji deji. Ani nimichik peti jik mebe, peti tangche je, rido je mebe, di maji pa tolo peti tsuki tsuna malab jide. Ani malab ina mi shenda ki hama gu, o andre jide zambali ya. Kanda ngan tsuki tsuna di xeya di bemasib kechimbo je. Inayna ngan tsuki mangchi yu kapsu la yang, di nyele tsingi pecho dang dikdo. Tsuna di malab je je, peti kangra je je dikdo. Becha chabe na ngan tsuki za tsang pecho nyi bi na, mune je na tatari zanju re, ngan aji so jim na rewa kar je gebde yorisun zambali ya. Dasu tu jua ini le, kimsa na nyamdo dia je dia keluaris kebdo yurba. Kesi ngam ada be na, mana jik tromi kerja sur jik ta, lek chona jik lehi yurba. Ani lehi ni zamba, ti chona ni zamba, ani chona de ba sebelah je. Rang tak baris je, zanju lehi tengah celo sur cimbi na, ngam mana kimsa de ngam mici ke cimbi sur ta tromi kerja, lek kali cipji lehi ke dos, ti laguris. Ini le ngam tu mangbu jik ke sur ya chona de malab je, kadu kangra je je, mik kure le dog je.
2: 现在也不叫我们的，让爸爸也不是骂的，是吧？我那了解，那你叔叔给从哪的爸帮着，别的扛着自己爹的儿子，你看弟弟样子，别的家里是不是有用的儿子？爹爹了，爹人了，但俺做个，这当伯伯给给家进来了，爹要么呢，嘴巴来些，搁肚切，没事的，嘴巴来些，给我切，没事的，伊那样，可是这个嘴巴的，但俺做大大些，嘴巴的你。 中山这个民族，跟大爷说呢，这个嘴巴的，就俺做家给托那些呢，心甘情愿是去买卖。等这个嘴巴的，那是嘛用叔叔叔叔给去用着啊，养得了看了打不起，接了绿的不买吧，起码去等这个家钱不起个小本爸爸去买呀，对说要买的吧，买呀等着去要买的。但只有呢，哦，开要买的，但俺做个没什么的，俺这是四零年呢，今天确定忘记跟这一呢，就过了空窗啊家，都木拉手把有的，但得苦都木忘记，但是给这等这些说。 拉手把给托你，俺那叔叔个怕叫得了，养个年纪大，年纪大姐呢，嘴巴得光头边呢，他得我是嘴巴里头，因为俺俺做电商个嘴巴，嘴巴是不是？对，俺个嘴巴，你们家那个，对啊，对嘛对啊，是啊是嘞，对，这个上路去去呢，他得嘴巴我是弄个嘛对吧？对嘛都养俺做慢慢不接个，哦，俺做不要个弄了，就压着学生的嘴巴光样的嘛对呗？他得了，养些怕给这些啊当困难上，等这些要么的啥，养对你不如了，俺做就养个话就用个多，因为呀。
1: 这个做工什么的了，养瓜的，但现在也不结果啥的。是的，都是。别吃什么，他那给他送不那些的，是是，从那的怕新买了呀，学么都不一样。没意思是什么的，还过么了？是是。他别吃什么，就大瓜吃了了呀，看不着个有那，嗯，那俺吃了一天嘛，他开的没，开的什么都送不上，用不着。是是。俺这几年前那。
2: 学校就宿舍身边那了也冻黑了不？前几天天就不热着嘛，俺们在的农村不学了，那就出不来呀，就天天穿羽绒服吧。是是。就像我这给他送不的那些，就宿舍用着些也是的，我这个就好像开什么的这些都。从那些开没开的，没得，怕就没得个稀个的了。 忙不及偷个要啥来着？没看见一个人这里干部没把一个的，看见了别人这里干部，你那样人这干部要比没看见了，一个得了样，说说个从那绝平也把名都，看意思呢？我跟人家的忙不及偷牛也，干部偏嘴巴了，说说个从那的。 간다 보면 마음부지게 부대게 뭐랑게 가래 상고 도메 데라지 냠체 세면다 아레 근데 렌치부마도 수수베 전전 잘라지라 냠도 군이 총고가 누구였나 잘라지라 가부시오나 냐라 또 지지 어 잘라도 닌지 본도 세야지 셰 이나야 뭐랑 세노 가래 상차연스나 깨자 데가 돈이 부대게 코랑라 인지민이 잘라데 뇨 뇨고 요산 이나야 부대게 뇨요 말에 하고요 말에 데니 바로 그 군이랑 가다선도 마죠 코랑게 데스지 가라 지금 민도산네 아니 마음부지 카토
1: 라서바
0: 인데와 체바 라서바
2: 텐데
0: 용고도 아 제제 나즐럽디 단 베인데 샤르바 나가 아마저레스 아니 무란 레가 투요레스 레가 트랩드가 파 리브드가 나한테 알리 카라소레스 다과레지 카라소 퍼버 투드게 찾아 나가 아미치기 없다 나가 아마디 지데자 나가 아마 깔레죠 유협제 칼라 그듀사네리 베 두유기 오셰여르스 다레 강레제지 지란즈 제도 나베 깔레레레레도스 아니 님은지 아무디 어다 디장가 짐다 근데 장가도 좀 말 아니 장가래 드그럽지도 아니 다디 파 유시 제 제어 말 가서 말을 잡다 안 봐 진지 칼라마 쇠브다 나가 아무지 자고지 칼라마 쇠브지 안 겹로리아 그나비게 진지 바바다 부게 제트가 진도 다들이 강기 공기 자고 디나나 지나서 나가 아메 칼라스 해요 말 봐 지나서 저도 근데 또 그럼 부다 저 되게 찾아 가다 하게 되시다 신이 나가 아메 두이디 내용이 되시다 ngatsu zachana jebinele susu senti da susu ki da mitsi dipa chik kibura jita chik gugduwa susu pe shatakdara jita chik yu me she mogawarji susu su chik jambura jeguduwa ani di ma jebji susu pe dukdangda ma dangdang pe susu le dangji ani ya sen nalkale kyo yorba susu le mi gugu kyo yori dike chazangle pe gubatis jie kamudu kyan tugu yo mara roko nyamdu keje siya tugu da ganda susu jie sama lega chodo jie tugu yo mara di wangki ani susu ngonu je sen magibu kyo cha an di kawusu ya la ngone jina nangmi pe zui ya chik jebi hinsi nele 코야고지웅이었어 말이야. 안파조리 촌나기부식게 장이었어 말이야. 요즘 뒤나래 아니 시팅라빈나 숨부체빈 그코세들이야. 단들럽나 지지지. 촌나레레기 기로리야 그코레레요리스. 나 유부유비 그 촌나들이는 아니 미다미 빈주긴 린디치야기 그코유직다. 야메나 내가 야부시부치 지잠발이야 직가르 그거선 잠발 강고 우치 이러바 딘저 야부시 그거였어. 그러바 근데 그 간다 미쳤던 글루코스야티 아니 문제는 전부린 차상 켈린데 무슨 미소스기 주판주 독바인데 야메 난생 독바인데 디기 만다 왕기 아니
1: 림버지
0: 오토리지 만다 만다 차지 마도 심어도 글코 유협디 차상 리스 세상 글코디 인지미 바카세 고뎅한 럭고 그랬어. 난 용초 언데지도 그러바 아니 할 구야 가르고도스 아니 난 근데 자이로가 쉬우나지지 가로니 직되네래 인지미 파조기 최바 제마주지 그곳에 샤스 발럽시다 그봐
1: 제티 말라서 제가 세
2: 코테체
0: 너 제가 알아 코마테냐 다래 제가 알아 잘라 되냐 다스 근데 지금 심어던 가서 디자자 산나로 부페 마지 디르바 나가 아메 르브로 마지 아니 최바 제주 야리디쇼 믹싱한 저 그코토니 파 러비는 미더 미빈즈 남산 삼시 용그르서도 김생 가린스데 잠발이야 배체잖아 만당고 생각 니 고야 라마죠 세상 같은 데 지금 인지미 지금 예고 돌았나 미차장 그코도 열어 봐 딜럽디 잠바 아니 미더 미빈즈 삼시 용이야 다 나이 문에 지는 미신다 그 딩조야 보지 그것도 세라고 지다 나이 비네네 그래서 로봇망보다 냠도 참선 진리지 끼지지 그것도 세 남생 끼지 받는 그것도 세 저러 봐 디수 러비나 아니 미더 미빈즈 삼시 용토르스도 가야지 잠바 미이 비쇼거든 당길럽네 지 그코 예비 차장아서 바디세요 딱 바르지 리드 디도 러비나 아니 가서 삼시 약 용해리스 파조들 가세 고딩한 지 랩톱이나 디 약 쉽지리스 어 세상
1: 그것도 지 망보지 그 매우 자자로 미신 말이야 수수제와 가르네 봐 그도
2: 또 봤네 이게 지대는
1: 지금 다 배게 가르를 채우고 나서 저와 저 말아
0: 지지
1: 미수수 자기 내가 변조 어떤 여야 있는 그 거기 춤부지 있는 네 녀셔를 이 모든 네 딱 그거 배치 자다 치는 네 용 말아 그 체도 저 주는 네 미남자 하고 저 주는 세비어 봐 파기 욕좀 하고 좀 매자도록 어떻게 자도록
2: 제가 네 근코세야 태가 세지 때라 하제 야메때가 로조 로종 세네 마죠 다 된레지 어떻든지 희그레 아세지 산로데 세나로 냐네 다 존다 어제 제제 얘네 용토바지 레노마 베자 데만도 안 쪽에 매 마음부지 이게 다 소소 그 근코데 밀레셰베 옛나
0: 제
2: 아 다 소소지 근데서 그래 마사 마사 야마나 찬찬아 한바차보 야마나 소소 마사라 현로리게 지 산로제 나와지 베지나가라 디뉴다세나 ngotsaje pecha jena mi phasho te ke julanga ba inanda yamna karinga ba chi mi ksam nga ya nga bre ta ko nga le nyogor sa jute da khona nga la gaya ke sanu tela nga bre ro ba tela sanu ke khona nga la chi dun ka chen do mi ke thoma ka chen je sa chi re tela nga bre la jute la nga bre ina ya nge ke the ga te

0: ngati nyo tang sena sama ya nga ke ngamba te chilo la ma jen tu tuen ba tante chi ka nawa chi chi je te ina ya te tante re mindo te kasi rang te she to ina chi ni paro ke tuen da mangbu chi la pian zui pa la toba she ma goi ba ke chi chi la chi sam chi de ma goi ba raka la sa tha chob tante chi inza te ka te she na pa chi ga ya sari ina ya mi ka ru chi pe cha cha nga rang ina tate tante chi ka gwen ku te ka xie goyo na nga rang ku o te teka ta xieba ina, teka jasho ke kuna ka gencei mangpo che hako ne nga te tandeche chaba mado nga langsa tandeche sana pache xie to samare
1: tanda nga tsu lobde te nari ya keche shishi te lo rangi soso le ya jambu che ure zayashi ti shibu chilo rangi soso jambu che ya zayate ya yang kuna ke keche chebe na ane dike shito na rang chinche tangpo te soso soso le teshib che soso ya nye karerashi kudi duke tsuna karerashi duke tanda ekab su le ya pecha chana yubu yubi chona arachita, yamina chalachi ki gugu yubi ki chona arachita le suna yini yan yinji mingi susu suri ya gugu te tuyunji, susu ki gugu te kangsha gu reisi yina halu che yubi na, yini susu susu ki chona arachita tuyunji, susu gugu te su haku uchi yini susu susu jambu chi, susu gugu te su kangsha susu nimu rishi pa kibu rishi, nawa tubu rishi, o ngara ngara chik jebi yin asamsa ri joruba, ta lega yin nila shuk ge asamsa joruba yandere ki nawa chi tre tubu rishi
2: zhena zhiza nyan gilan di sumu da nga di nawa shio chungsu ta mi jik su su ta shio roche o nga di dechi kugi sumu ta mi sari tuyubu kaya yo marwa
1: nga
2: zu tambi shio na shi nima mi kebu li li ri ta sha mi kebu gongo ri su su duwa di na shio rwa gui hu su di jik kaan cawa shio yan pa jo di yo nye chukuru wa lam san zhiza yin jim jik ala gui hu di su su su su kaan ma yin jim jik ala su su nebo de nge chen san lo ya gu tang gu ri su mi su su nebo wo wo li de pe yu beya to su chila nye gui de na ta di gui hu kaan gyu cha su su kaan su kuru wa
0: zhiza
2: su su jik kui bo de yan na su su ta nga ran zu ka su ne dan di yin jim jik yang tabo chila xa de ha chan ke chen bo ri xa san san sa du zhi ma do gui hu su di kaan cawa tu nyi ma ru pe ji di ri jik chung bi na san yin
1: 지금
2: 진짜고야지 인지분지 띵에잖아 고 영지도 무슨 경우야 보자도 개체부터서서도
0: 무슨
2: 내가 되게 좋아 대야 뉴블레 계획 고 근데 저는 야 수수 강에서 아교로 와
0: 제라 데레라 장고 고만랑에 가가 로바치 투비 모라라 다지 바제 천사 진네 천사 전네 부고 제제 다다 카싱 루세 된자 천나로라 나서 된데 제비 강데레레 다 먹세나 코난다 코란게 초가니 냥도 실라 대산도스 파마냥도 대만산도스 이나야 가래 요리스나 조가가 아마데고 부글라 야부지 따로 제고 도세 따던데이나 응골라 망부지 아마다냥도 대바다 조가다 콘조 나는 냥도 대베 겐제 망부지 시에서 대이네야 야 자로라 모랑티 망부지 시에서 얀티나 따마 대바다 마지바다 제단가 카츠에다 드르케 요면도 대이네야 베차잖아 소소니 지보이나 포반다지이나 드레 마트다 산이 트다 세잖아 자 초거 봐 이나 따바라지 드네 아마 쭈르 뒤잠바 소소 세나로 데 데보 민도 다 야부 제마 손 겐바 제크 베트리 손 산세 세나 드네 용고 도세 땡에 간데스 레비 저바 고야 양찬라 깨차 가시 용거 봐 소소게 레단 제 민도 산난 미손라이나 망부지 냥도 십자비나 사단도 다 차찬로 지도 드네 제 용거 봐 드네 찬찬로 제거 여사레 드네 세데 좀 아니 땡에 개요 말이라 데저 춘추 산로 단 저바 고나 슬러비 데 모세나 뭐지 나 소소 소소라 근데 깔레 근데 제 그들 민도사 자 제가 거야 돼 소소로 깔레 제자 발라 산로 쓰르고도 어따대레 은네제 대 안에 치라 치로라 빼나세라비 나 빼나오 자로라
2: 한두
0: 대 라서 바가 미만 붙이 텐데 대여 서레자 대간 저 그지 다다 그 삐주 장다 마도 대양 소소가 내가 돈이 세나 야 내가 대 뢰에 마토 버지 야 대나 대나 기부 매버지 다 텐데 가서 은네 드링크 간 속에 어 신규게 파츠 레니지야 돼. 근데 배차잖아. 야면은 소소 유튜브는 유. 소소 유니 마드로미나 다땡에 그배 검시 손에 찬도 나랑 도스 지기 인스. 파 파츠 제비나 아니 배 소소다 근고 근데 거기서나 배차잖아. 칭아니 그 니칸 그때는 고노나야 만주로 러발라 야면은 지도 고동로 라소바다 다땡에 그 창의 총에 망부지 여러 봐. 된소 견제 발라 니란 젠지다 소소 근고 때지 시에 토비나 배어 카세부여자 Dima do ngek se jure, nga kasi trinke, deha mago na ngek zangko koma la kong la se jute. Yame na chilo pe, yame na ane zeba gonsu. Ane zeba gona mora kibu mindu. Ane ngek dele labe ke, jijang mora la tashi de, tuen togu mindu. Wane trinke, shintu ke pencu la lin semte, mi shirab denpa jik.
1: Pinzu把个那个阶段去，就没得办，主要阶段，特别是因啥嘞？别就像俺做，等待去，等待时候就是突变了。你以前没人家做，像阿妈的也不知道读过的是干嘛了，不是？以前没人得学不是？别就像那，当俺做你妈给苏军那不就那样，我们就讲了，阿拉搞打打，就东西都没，阿拉给阿弟读书时候要嘛了，以前那经过工作嘞，读书都要嘛了吧？人家人家怎么办嘞？阿尼，阿妈啦，他俺做你妈以前那等待些。
3: 南京拆迁的作业交不来接，没凭作业的了。他三万多，他没写单的，开始没别说直接就跟他的。我那几年都米粒，他自动的冲闸不吧？他听上去作业也接的，别用的，人家的作业也专用的怎么了？你呀，没吃脏的，就叔叔给三万多的，叔叔给苦油的，就过得多。对，贵宾客不是了，你俺做都是南京的，怎么了？阿妈让当不的不的作业会讲，人家的怎么了？阿妈让干部的不的作业，我讲，人家的怎么了？身体的干部都俺所有嘛的。 阿们让你不会的，所以的，你阿们的七八千没是吧？阿们让搞不起不就？阿们让偏西不就投不多，给这压个东西是吧？那些差别是我的呀，得西不接接。你那里阿们让俺村里干的呀，村里怎么搞的？村里来搞动物都是吧？搞动物都，你搞的嘛动物都怎么了呀？
1: 俺那地对咱们嘞，别提个说嘞，人家还给从那地借米多是吧？啊，对嘞，没什么自古没问那我，小的时候，对嘞，就是。俺这几年别个说，俺过去的家里都是的怎么嘞？俺说这农民节这地嘞，一年嘞，俺俩呀参参节，俺那了叔叔嘞，王伟个苦油子的，叔叔王伟舅舅子，有人丢个多是。现在地接不到了呀，俺说西天个那边，那接不到地个是，热瓦店过来是，对吧？热瓦店开水果店吧。 等到俺这几年子，俺们俺热瓦开的是怎么了？俺那，可是俺看不到伢子这怎么了？可是俺们两个过着着过着冻着急是吧？俺做他都是你们都信的怎么了？等在俺来忙这边忙不了的，俺们两个可多俺来不着急的，俺来一年来就等个意思。现在俺做西天个那边那这边那来，热瓦的短，那热瓦短不得面积，俺那俺做忙起就给俺热瓦买不着急，可等有的是。你看俺做那些钱，俺做每次等上不得俺这可等的怎么了？俺那家里需要大热的话。 你这样子包括说，光学们的爷爷、姐姐什么什么，各当的怎么了？俺们没记不起不起，那边这个给这的也不接用，同们都。现在俺做热瓦短不干些的，热瓦短也开始过的，你比如说肚子不硬不起。伊那里俺做伢热瓦短不意思的怎么了呀？嗯，吃上面吧，俺这几年这个礼拜，伊那里生病的各当病呢，俺没发觉个面子的怎么了呀？ 可是嘞，咱说弄了就弄了，不是？现在叔叔给我那热瓦炖不了，都给割当了，对不对？俺没发觉个面子的怎么面，那不是都给没多，地上不是当，我那面那不是热不起，俺这姐姐，你把热瓦也不是炖起，俺们那锅的，就炖那这个热白，是吧？俺那给些俺们面，俺常常穷穷看到公鸡的面子，俺这是偷偷的，给了就都收到那。
0: 哟，俺那阿妈给我买的，俺那其实就老了，俺这个你看弟弟怎么，俺哥的，拿了那么几十个意思是吧？俺弟弟怎么阿妈的龙马拉着去啊，是吧？你是把老乡的嘛的，羡慕的呀，俺们没有这个，但我那个表弟是，也是就是。那你没怕这，怕这起来也不没叫没几个给家的人呐，怕这等的老是吧？天天个李梦德这人气呢，给高中的其他给弟弟多些了，人都娘多。
1: 先推荐两类型呢，先让他去扎一把用鞋，有一些呢，你们学一学别。姐姐们推荐两类型本，更适合。那昨天上班家乡的南京的不过开发者，他到那开车休息是吧？开发别的二妈的不是，你第一个是呀，俺说他别来这下子那边呢，俺说他们得些不接，不然俺累的吧，你姐姐是吧？
0: 讲到他等于就是结巴呢，等于就是脚气吧，就是松散气，别的卡巴呆子呆松死，这短短我就呆气不讲，是通的了，对吧？第一个说的呀，你我从哪个就是，人家阿姐就跟我说，从哪个都是那种，今年俺们家媳妇就两多是吧？你呢，你不让个忙活不没这的，跟着家里头生产媳妇多。
1: sumni pura mikde chula jime yorsa jik mikse ta togo maa maa nyebi da sanyi yaa laa jik sanyi gita da dee hong tuisho tene jime yorsa kanda dorti yu jine ajaa kukunde jine raha ngone sim kor shibu shio kiyo sim tingde pura shibu tsige inele tuanda anri chito da ajaa ngamdaa shibu shi toos ajaa la guiko kaar toos de zangba ajaa ga rewaal jebi na re tatari zanjo song za susu tsemu tse gore dele inele tsemu tse ya dele tsa da chwe je yuebi jije susu zuba jik juin toba ya bo jije dindijige rewaju yo la ani ajaa ki mikse guiko shuk chishu di kaarishu za maungpa pura ngita ndeng tuchwe tuchwe chola maatabji maungpa mikse di ya bo jige yuwaa ki rewaati chibiji gyabdi yo yosu ta guiko tiktik rashi diri ba guiko tiktik rashi diri di song za an gyablo rewaati yon di zama rewaati pa kaze kode ngani ani rewaa kaarin di zama pura zanju lu tsuyon di zamba li an yintar chuchu nyi kaba de chuchu chuchu nyi de chabi je liya ani kaba de luksa jina lu yami na ajaar che je lobjong kare kare jime chirshi suyo na yomu dhukaya sar che je wa tenche che je gansu di rimshi rimshi jina ane rishpa nabdi kuyo yobcha
0: nge ke gomba tamu no sha gomba tamu ne taji je mi do rang taba resi
1: o taba resi
0: chawa tse taba resi che ke kaba de tayong di zamba se tamu ne no do
1: kanda susu suke samu di che lu ya mar taba resi chorita ya mar se re le na ani sin ti nung gosung je zhu de sa o da ya xie xie de guo zu su ni ni pa lin cha bu ge ni shi jie gu yin na su sa sa mu di kor be ma do be dan da ta ju jie gu sa sa mu jie gu ma
0: ka chan chan wo ne de ne yong de kun zu wu tu be ge nan ju ji den ji nga ta pa re ji on ta pa re ze me da se ne ta su su ge ge che de la lan sa ko ge le lo bu re a de na ani ge ji ge zun ju men do san san de ji ge ko ge nga le zi ge yue san san ge na wa ji lan san yong ne be ze song a se ne lan san yang pa de le ji xie de mun tu ne ge che ya bu xie ji me 那个女的奶奶呢？她干啥接产线？
2: 其实我那其他地方不那些，今年没什么了，都休息呀。因为那查我体检的，所以说从那开始从地都开始从个，哦呀，这过去开始都个，俺也是我开始东家啥的，这查我进来了呀，车上坐过不止，顶着这些，什么都同我和那都是没准备呢，俺谈的这样子话是那些，就是大把子这些，大把子嘛的这啥的，坐过是吧？
1: 是
2: 是。那所以说从那嘛啥的呢，俺我的俺让顶着顶着车啊，是路那边去米的呀，不就给嘞？내심하시겸도그러지산되게뜻이취하다안수수천하카세고대간에쉬야고국가리이미아니저와다미죽도배저와가리이미뒤카세고대치지쉬야돼최상로디나라야자와찌기나라야차창와제죽고도와대시모도다다소문나시리고대네찌뭐준비나아니워대네제가
0: 로
2: 차로차되고도가
1: 만족믹세디파스가미

0: 저도 제가 열어봐. 아주 망치지 오늘지는 그거 차이는 오늘지는 죄고야 요 말봐. 차려봐. 그거 차려봐. 이내는 아주 죄서도 그봐 두디 그것은 그것도 공약이다. 남간 담아도 열어봐. 남가들이 죄도 열어. 오늘지는 남가간 죄고야 요 말이스. 회자시는 아주 파만이 경우에 제변에 저와 가르기도 부대다 대당하네. 자로야지다 마음바야 부차기로 와기도 그거 차려봐. 이내래 양 아마 찍기 남자 잡으라 찍다 찍 잡으라 지나. 안다버지 세세고 두루와 세세고 제부도 세세단 세세단 아야 바바디 즉 부부들이 세세 답 믹스 디자인도 고야 망고로 봐 부글 세세단의 꿀토에서 엄마 오빠 이 집에 자두다 안디 마부지 고딩이에나 오늘지는 바바다 아미기 그거 차례 니자 부부도 야고 차려지면서 이내내 다 군인이 로얄 안 가러 가러 봐 배트야 가서 배트 나온 것들 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내내 계승한 쪽이 그곳이 차이인 바 인자 캐래 당연히 인자기 띡띡이라지는 부부도 야구 차야 되려 봐 어 근데 인비는 아니 그 인자기 다 뜬다 탭시 땅기 열어봐 랑게 뒤 탭시 땅에 탭시 땅 인자기 갱키비 내가 열어봐 스티 세부질러 응 갱키비 내가 있는 아마랑기 세세 땅기 열어 아니 창장샤 세세 땅구리 이내래 급다 뒤 야면 뒤 내가 근데 지글이야 당한 쪽이 인지 미니 세세 땅기 여기 된다지 키디고 돈은 디급수에 세세 다 옆에 그러봐 아니 신 이런 면 좀 차장라라라 멍멍멍한다 그러려 무슨 아미는 이제 저 제시나 지금 바로 다들 딱 봐래 좀 그러봐 뒤에 붙여 그러봐 아니 봐봐 이내래 지키 때문에 제대로 디자인을 없어서 나로리아 장중근이 차롱이었어야지 더 빼도 캠그랬다 그래서 그걸 캠그라 친구를 다 지금 다게 되게 통제 돼서 책당에서 망부지 럽디가 열들래 배대를 랑치지 롭총 지야 맞으면 네가 아유 좋아 아니 아직 문식 시작 돼서 네 지금 이 신고로 아니 이제 아니 디기리 양 안석이 다
1: 타니를
0: 말 혼바 어 타니를 말 아니 야 주도 야 보지지 아니 보고기 디 제단 안 되는 데인데 인다 그러봐 아니 아무랑께서 롭총 뒤서 털이야 도나 망우기도 롭총 털 아마랑게 게망츠키아 부구 캬미아데 드르동 게망츠키고스 간다 주두르지제 인자게 간다 지르바 이내는 아주 망지지르 그거 캐차이 뭐지 간하시나 오늘진 답도 자르바 그거 차이나 이내 그거 차이게 이게래 배데 더우차제 그러바 안베드 쯔바조야 맹교지 깨지데 이내는 오늘 상황에 보시는 그거 차리 자리 제고 요마리 게 투불랑고야 요마리
2: 대신이죠 자디 네 딘데스도가 더치나 아무 때문에 찾으라 아무 담 자다 부고 랑완스레 제마제 제조
0: 지
2: 양바부디 르 자다주 베데 랑완 제다주 직죽 제마스
0: 지
2: 테 부고 미 바베 뒤는 직접 아메 뒤는 직접 고 해지 봐
0: 지
2: 제사 제부고 도담 제야사데 담보 임부지라 양 고피게 자만 구요게서 유치 담사 담타 루사르 침료 제모스 그봐 딘제지 고고도 담 자나 부고 해야 다 밤에 갈구나시 지주고 있는 호피가 출제스를 차 주주마 출제 차면 거진의 수수섬의 용말에 디베장 알아서 보고 진중 잡아라 약긴 고사들 얘기 말봐 야 지금 고르고 말리는 딘데스도 보고 잡아 찾아 밤에 주잖아는 보고 긴 고래 말이지
0: 진짜로
2: 양 서 잡이는 내 고베들 서 잡아 주지 저 가르이네도 봐 양 직지순 지야래야 지모도 버든지 용그랬어 진짜 지 담르 이제 벗어 되는 거 저기 개 전부 쉬우지제도 개나게 숨어나시 지 퍼머니 응원에 차서는 보고 야고 차야서 미유 집으로 봐 탑에 차서는 가서 팀은 지 개나게 된 저선이 퍼머니 쯔시라게 쯔시라게 이스 문제는 보고 쯔게 된다라고 가라사대 된다래 바베스는 안 지게 잡으러 보사고 이스 아메스나 공하다 지지지 사고 이스 안 대대는 쳐가려고 보고 좋아하지 않다라고
0: 좋아야
2: 문제 칼라 지금 먼저 찍 찍스는 찍사고 이 찍스는 찍사고 이 더 보고 좋아하지 않다라고 쓰고야 된다는데 진짜 춘추 진짜네 아니 지금 나라야 알레 밤이 그저 얘기 되나 보고 고유 대다서 내 요새 말로
0: 예 메시지가 저 뒤틀 삼아 야구지 마통이 있나 오늘 직진 메시지 대단한 최바 겹지 직진 로하지 해진 거
2: 예
0: 예 예 제가 직선은 믹스 파바바 제선은 아주 당기 다음 날에 전화되면 백카를 차로도 와 카르지 다른 한국을 야제 지금도 자 보고 아무 지금 왜 시에비나 보고 롭스 제 지금도 저거 배드 카자 찍이 야 지금도 찍이는 다 다음 자세 아니 야 닌자리야 뭐 집 줘요
2: 주제 가서
0: 닌자 오늘 지금 개 먹기 난 아무 지금 왜 시에비나 오징이 뒤쪽에 똥나 다로
2: 비주
0: 땅지 부글이 샘샤지 나한테 뉴로 뉴로 지지 디지 라깅이 내가 야부 제스리데 켈레지 김 해베 때 너나 지금 어디서 라딕 두스는 你就路清仓股投下给你的，有了吧？
2: 是是，没事。

0: 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
1: ji chen su kang ki dong ni ru kha yi ge dar ma pyo je chu pa re chi le di nan he sar ji si gyu gyun jin che di xie che ta jun nu chi ru dang gu ba ta jiang lang sa be to lu gyu ji tu gyu ya gu gyu gu xie gu zhe na wa ta ge yong ji chuo bu chung chung su ru chu ji ge ji ji be tu qin zhu bu yong wei mi du xu na wei guo ta
0: dian zui tu di to ji ge zhu ji xie jin ping ge zong yi ke qin jiang de gu ju ta jun du ru tu le kong bi xie ba bi wei guo ru
1: 사제망부시키 남망 표준소배 제고배디 중지 계지 지배 퇴진의 딤지 지배 거로
0: 예렌기 김왕라 송교 모토공 퇴주 강룡식라 촉진 쭈 미시지 쥐바타 어디 초토 각동 지바티 조신 야타 쪽키 출람 교로그 중유 지 지배 거로서이
1: 샴나팅디 선줄긴낭 퇴수드 남선로나
0: 디글레군이 비비니츠 중지 계지 지배 퇴진 레블러니베 삼수 중국중앙기 지급주지 계급기주시 당제다 短短他西区军大的协议当他民望及三七补助也不及不他将他们撒别托陆剧及推剧也不救归西年的能源你都你自己落入当他们与爱令给他们与三七也不切记别老年娘们结果我也说别过做不他三年卡给陆军动力入面直接接的三七年一途当他陆剧落中他当他们与这句切别结果别约 你对上海以中共促进党部陈述康塔浙江嘉兴南湖车务以三级陈述康给陆军动力主干给给大马部这句别推命结局主席习近平拉陈一正年这句给结果的修别出门这趟参路年岁年岁学不举退了不撒别陆军也不切别确信全部解决第一个雷空年别问你去
1: 第一个雷空期大王阿别切松就搜集您中央年轻雷空期女儿界国际图 당타 미망기 살지 부조 약부 제디 장람사베토 루규기 튜규 약부 규규 세바베 유바시
0: 디글레군에 베베네스 다오투베치 진인 비준 제베 덴즈 튜딥 튜틴 주지베토 중국 중앙기 지급 주지 계급기 주시 중앙무위기 주시 시진핑기 종이 계지 양대 규디타 중교로 튜레 피게 세바베게 종이낭 중교로 튜레 기신타 피게 동규디 안주 천재탄 튜네기 토는 전사 송화타 피게기 정규 왕자 탐진 내부체바 뷰사 튜기 뉴쇼 피게 동화타 딩럽젠기 튜네 마나소준 미망기 초의 뷰세 토르 동화타 미큐용네 피게타 지소 큐용네 야튜용화라 군디 동화제 상마라 튜니 개진된게 니람로 시신 당중앙기 중교 튜네 피게 동교로 세대 통진 제시 탑주 주교라 흉뇌타 시주기 갑교라 흉뇌갑디 중교를 퇴례 폐기기 폐조상 봉은교로 군디 당위 경남 사베토 안수 계급 돕친 조준타 미리 야다르기 자샤 러부치르 군디 동위 특주기 도세 동네 지르 유기 차킨라 시수부타 도르시 유베 상제 등비 제디 덴토 야르베타 게림 소경 타경 제니 랑게기 중교를 퇴례 폐기 동에 티 균체 메바라 각도 사부 용교로 군디 동괴 시니 등위 조미낭 중교를 퇴례 기신타 폐기 동교로 정해태 구제낭 유바티 당부 지교를 철규라 흉류기 하구바타 니바 천재 사르두기 니티자교 타경자구바 손바 길레기 지변 유바 등비자구바 시바 시주기 코류 상부준구바 나바 주교마라 퇴성도 동구바 제기 주민낭 중결 튼례기 락제 림주 교바타 쇼켄 티베 교견 문화 특주기 년가 치와 제인비 티 안주 구지 뉴바타 주경 추세라 랑제 티베 도와 등유 림카 구지 리지비 천세기 튼제 시자 롭존 세규로 중류 딘디 교바타 지례 진도 교로비 뉴바 치로 동화 천세 시바타 튼례 시바 주타 주케바 제용 교로 배준 샤구시 내도 낭유
1: 디그 레콘에 비웬 내츠 中国中央党的陆剧团今天以执行周刊期以举入切片习近平给陈炳总总议定制期北堂部英译版嘛你对中央总举入北准刊期北准切北堂结合其南图准备切北西习近平给陈炳总总议定制期北堂部提中国中央党的陆剧团今天以执行周刊期总制切北堂提南陆天习近平给年冬中年流到我中年天年冬你说这样流到我你别拍的期陈炳总总举台期
2: 작전계체수탄
0: 第二个问题被问的是俄罗斯给陈炎志文员联合给主席马德韦恩国他给个制作美国主席沃罗金给定序的了给用密码推送原来文员联合给文员长赵乐建议今天阿别请许多年的在松志宁帕了俄罗斯俄罗斯马德韦恩国他沃罗金他传媒人物马德韦恩国他沃罗金他卡索索罗马德韦恩国他沃罗金他传媒人物赵乐建议 主席习近平他总统普京给特区内政府中委退入三百拥有特区肉类肉的这话出现特别公平群众投票中国教育俄罗斯大念头也跟女别做大给习近平开心群众的团结决定中委特区年龄肉的这话总理龙松就哭了他中委金次杂着年龄轻易了明大观念龙女婿三个哭了别国格团队内随军给杂着群众他特区托偏最一起十多动画 你别娘们的他给别娘们的定十多动画去接的中为这话必须恐别用活了滚地动地越界送月赵了记忆中结合女别沉住列公记给女他给这里写走的人不忙活他给铺忙别中给别说三步军用他写到他偏最一起十多动画别的他偏最接下的进去了兄弟家把接前天中为退了三百群用特区肉类肉的这话恐别了相对提备了不学会 계급기대자탄미드브링류치초단제비에침중소기본라민니침중기념용비리차구시송유마태우연고이우르소기전념제우유탱강기토더바르숨투우르소단중구드럽사비균용텁주로래로대제와콩필라군디동규로시와탄중구전용미마투소탄비리라슝류겸니벤조뉴송탄마조뉴규미주링니 三年所结婚卡给我们这边的了进入给减送扩展强队预计送去我罗经济我罗苏坦中国杂志年龄了滚地东军的我罗苏给各处所没被当小卡给罗电局面给推门门子行事给各女别称作列公给米特不认为所结婚给称作列队别的他偏军接下的进去了兄弟解决这话语我罗苏罗电局面行中国企给杂志了寄送年不学他中国学他充满年龄了兄弟给不的 怎么你忙起你别解开中间了你们都送给我强调越界送越这些你去接你找了这一中于传说你们的文员天刚给传说听足迹吧的就越空给解开你别这么做理工给做大给亲自你这都解决军权计划他解开你别做大话的中别推门给文字给见他

0: 유시베리 개용기 의주총 개기 숨소니 상말에 레정외세 되버타 구티뉴비치 외주지 퇴례 니네 손발에 기신 통례 퇴세린 타도 머고 통절의 치리된도 학삼시유 의주총기 총세기 종민미리 창용 꾀주 초외 유모파세 롱아 뒤말의 개용기 총세기 종미 창용 주세 레토타 의주기 멍시 대회 된바 편제 대외 균투 투부 제충유 중국 서신 등기 총세 포교기 미리기 피계기 간에세 월에 로그사기한 시체유 니외로시에지 의주 타 시진핑기 의교를 남시에 내두시와 시계 기계의 망물을 교르니 시계 기 로봇부 망물 등 토샴유 중국 의원용동기 차샤라 젠더 체외 럽신 중체 톱니 중국 캐치유기 의원용동기 럽부 토규티 중국 캐치유기 俄罗提比格人文国企业日本雄鹿西恰月即将民律为乌珠高追蒙特塔西军电别乌布加罗塔乌布车军文国企业中这一松教蒙特中国乌珠娘娘企业国乐西北乌布牛东企业恰下拉中国取西塔中国乐追列基斯比月乌干达摩布莱崇吉日塔天津苏莱里里卢布里 일군레리라제룸린제게중구타우간데모블레솔레링라데니에투모토준비 나스네 티게 넘줄 뎀베 오세 뎀케 싱바레 체리 타 튠베 나 오센 뎀로 체바타 튠법 뎀몬 춘와서 냠레 뎀디 체네 시소부타 중국 의문용동 기에 냠용레 야지 피게 조시 메게 그 의불레 최외 이치 타 뉴비 균체 메바레 체로 조신유 냠지게 소 로스 체리 링네 정조게 지겹 레지 수르바 보고와이 개디 중국 제토바티 피게 조시 메게 급신다 기장 체토 테니 중국 의주가주 멍터기 점리용라 로고 체바식시 지급 수지 시지핑키 공부레리시 땜병아 규티 퇴참레리시 눈초소 구디 동구시 소모시 중국 의분용동기 락랭무일에 라주 강리 토된 추디기 차라 이공비바다르타 철시 타지 토구외 인슈타 닝주 베트기 닝도지엘레 의분레 남바르게 토바마세 토도 응원고 타갸토 미튼바치토 중국 의분용동기 도시타 락랭추 니미 우이교르티 콜시비 켈링기급 토베 냠뇨 뉴딘시 토교르유 냠지게소기 중시 군들리세 Nemi Uyghur ki zeju ni minbol uyubur roram chivata. Nyamdi ki chogi, jilu nyedong yami sumchulu gyntu pike ki chujim na tenki chive, jichi mikse ngungur chive tablam basi tishi. Chungu nyamnyong le pike joshimegi kubshinda la penyu ki jishi kodong chito. Jilu nyedong yami nyusadu lo ni longa sen juang pa gochubwe lo shishi. Shingle ta chongsi tingribjian to yugyuru mingne. Longa chen juangabe chargui zane na, kola shibu uvinyongdong ki nyamle la guidi dong ta. Chicho la rogyuru chibi mala zu gyong ta, kodri shibu todam la shungnyun gyeba. Chicho la rogyuru chishu chiru dong wa jie dun yu. Chongsi cho yongne targe dong ne, chunggui nambe tingribjian la guidi dong we pare. Chunggui simnu jikdi ki rengi gi chawa yagu zhu ta. Tewe rengi ngaru we tui changzi dangdi, zemlin gekeb ka la pige gi kukub nyamchui chigiyu. Pige dangdi rengi la gyungto dangwe ma se, rengi pige dangwe yu ti zemlin la gyungto dangyu.
1: Niwe lo xie rin, chige we zhongkui guo linggab, zhongkui cipcun tu gyur we mingzi mangtu zhoxin yubzi. Ngunche minamgi gyungto jeri rinbu ta, tomcha se chon so chengge yu. Wengan tinggab cenze ta tar sui shui zi so gi cunda sabu mangbu shik jikju ni tu tu geja chu yu jin. Chige ki yu gurwa tiwe mangwa zhongkur yungwa ta, zhongkui buida tiwe mangwa chige tu qirdung qebatan du ne. Zhongkui shik tiwe mangwa shik niri xin chige mangcu gi gundin cuwe nan zhi xin yu bishin. Nichar yinji buida ngui zi cokbe, zonir chebe, nidong kami nish zirru lu sakong buida lingdi ti, London ngui zi chongki si tun chongqin tu co yubzi. London pike gundi shu ta yinji nanglun xiongle ka, turgi majo di ka, suiden yugur shu so likongki tuimi gya zam chongdur shu yubzi. 不但我在错别林金本黑个一句团座位担心

0: 那令芒雪给给克尼中国也不谈黑个也不但我在草别第六龙国的开车前边也多加明你做出了可乐西部年西都不学给端茶年学拿中国的可乐西部年西都不学给端茶接多了潘伦琼为给克基部提也不谈明在芒不西可乐西部安唐不来月节我就拿我谈
1: 况且三年三通给观众了三空给不大领地托中国你马林特密集度可是月季长不是松不是中国你给个给从大长前谈三空给从大长前批给谈给的东西铁怎么领起端这多月行月黑个也给的闽南年文书中国的给不谈中国我们文书通词中国基用给松年了这边大大体外压度中一边文字南月
0: 连带托中国西格尼陆自康年文革月卓林七百姓因及汇丰武康期积累开别武康提塔香港塔上海的中国重庆的日记陆剧指挥国领南月破连日子团来日共看期中国重庆七路村八七月泡泡马的大金期团面中国塔水水自布大期及达前年怎么用个感冒期看期各组托把七百国了研究续月
1: 미리웨콘 런던토 니르웨 중크 유고르니므 인지 치튠 군조르 총두토 인지 유고르 레튼 칸시키 선인키 총케르 시베 중크 유고르 렘티직 뎀티나 중크 랑코르타 라도카바이 키키레소자 다워치기 추유 유고르 레튼 칸티 총튼 친총 조니르와 자리진키 렘티티 중크르 추체미타 미타브진누소 케코난토베 피게기 춤제 모조 체크 제제 땡규
2: 노초기 유고르와 망부시르 츠네시나 중크 나냠데 초티니 콘츠 할레 수조구유 로규기 중구타 사르드기 중구 장도기 중구 고지기 중구 초와르가 신치위 중구 라소베 치게기미네 중구르 규응토체 나르웨 슈치르 송유라 중구 송년야 나르웨 표숨 초수타 남한젠토 결신유바시 니차레 비진 미마 초관치 모레 중구 초보루토 니수유 주시시지 핑계 중구르 참리당 와르피베 사르비에 종통 우지치타 파키스탄계 종리 샤브지타 최미타 젠총 나와탄리 总统武器前的杂作业前期审查也难有。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前期 推人气话事业。十二年内，中国他推入十二年，两万集团超过两周期间，越南边界可谈不听也没谈。越南向绿色国家中国绕的开进形势。主席习近平去去年去木头平村也约了七个月，南线南越。塞尔维亚超越让给个给内水塔上面批给也多人托于个人中国超越也表了超越他塞尔维亚超越他也是公路过了给两名比例来兄弟给女人中国他派个三年内超不上不他推他那么贵给特别弱的也主席习近平去业绩突破了印度极大的穷弱中国超越他的帕拉松托中国他巴基斯坦去这瓦批给东局天他和了亲戚给温州卡州所下游寄送员塞尔维亚超越中国瓦去这瓦批给东局的撤退通勤切不他有个部长也没动瓦的中国地位欺骗了也表了他去托几个月不他巴基斯坦超越中国籍的在对罗丁居民啊拉大的切不他中国地位欺骗他这瓦预备那段场面天中国超越让超拉也表了他几度切的那么样中国超不要他绕的要不起个月中国他塞尔维亚他中国他巴基斯坦超越三不及托这瓦呢这个片子拉进去他让你们得出前面虽然你们存在形式给及苦留了你的名为人心点语言你们来给人他体外切入着心愿塞尔维亚呢中国他预计南极年主给你们来一切的名他国安学院约了给个月车形式你们老师的何干错别

시바나 자켓이 마운바다 머리가 젠두시 로초 시바여들라 친총다 시초 로종기 고요정부 시주니 거기 류신대당안 청룡용제나 자린제게 카크 통답을송도 홀준 시비 퇴문가 무요세지 로제 팀제가 신나주비 치제님자 자시나 칭아 시바나라 안조비 뒤치세지 이내야 제시진 제시비 뒤친 TPP 자린토가 제게 문유하실기야 룬제카자 치추디마도 제게소소 유소군시 천비 시비 뒤친 유시 샹라 나글로존조보 조모여들라 자린토가 제게카제가 시비 뒤친가 와저시지인 자빈아 자란토 시비 뒤친 문슈 제작해 제인지시 거기 로제라 시바 뒤친 팀슨 시 동주열의 마치 따로 뒤친가 딘저 세로라야 자빈가 요술 군시 삼모 딘여 바시 더야 신하손 비 치순이나 자빈 시비 뷰미 뒤친시 뒤친은다 자빈가 챙아 로총 시바 보모여달라 조부가 뒤친자시드가 닌들라 파마가 보모여달라 닌지위 롬머제가 그건에 마치 따라 친노 지비 자본 마제가 치지비 진요 몸보제 상대 이완나 보모여달라 뒤친자 라다 이크시 신앙아 비친아니나 자빈 시비 부가 뒤친시드가 로다 당아바가 친아니라 자빈가 시바 부가 뒤친시드가 자비 와가 다 냐 리유조지다 인도 치휴도 선슈 치슈 댐바 문지 이주여시 덴지인디 거기 롱롱소소 부 냐 리유노히 인도장 선슈 댐바 히차비 자시 문두슈 치도 닌달라 자빈나 친송유세가 효부다 제가 냐리유조다가 다자 천차조와나 효이토 신도진자 롱코냥더 진니 콤바땅라 계셔시 덴지 인디 닌달라 냐리유가 니모야 저시 신하주제비 지정아니나 자빈가 솜아 둥 시비 뒤친시 자빈가 권신노 로솜도 롱아 로드나 로초 시바요의 신의 자시 비로라 저주여시 드네인디 로단다 주제비 체정아니 챙아 로데송가 뇨요들라 조선코잉아니 견저시지규 닌데노 로송도 롱아 로드가 로초 시바요의 지비 자빈 마르가 허프지지도 걸레마치 따라 시리도 쯔무지치 문부 로요비가 숨심도 日本 샤츠른소가 르모지토가 리코코아나 파마도 냐베 자빈가 라코노라 춘진조시

로단 나 뜸바가 치신이나 콜롬비아 자켓에 시비 뒤친다 시 님들아 자연시 로자 초마가 시고 나조뿐이 시비 뒤친라 된저 수지도 따라 로청 주보여더가 자민 나조가 마죄와나 신시부 마이와나 냠도 좀우지시 바시 시비 뒤치다나 로단 다지비 치정아니시 님들다다 바시 자연 좀고 님모인 바디 뒤치다 세뒤 바시 사쿠카가 멘바요데가 로충 조보요데라 니다와도 다로 롱아민제 로충 조보요데라 시비 디닝 홍고 멘카제시 디나 바시 시종가 로충 시바요데가 디탄라도 코친부 노아디 원터고 달로 코리아 시비 뒤치나 로다 당아바가 칭아니시 시비 뒤치는 노래디 로 코리아 파마요데가 묘요데라 거기 가치슈가 자랑 자제이 것이 파마가 신농가 뒤치지라다 야슈나 대도 그 점모 지치 소시 제디 시초 표진 좋아도 차제 로 코리아 로촌 초부 모세가 시비 뒤치라 리고 치슈나 나만 진짜 라체 카바데르고 Lenqin yu zhe qie zhe kai su dian qi xi bi du qin la xi ba bu yi du qin da xi ba bu mu yi du qin ni la ye de yu shi da ji bi

0: 대외 레바효와 티대셰이바리 센자나비 켈레지 문짐지 망우 더데 탈람자시다 강원 처레 센자 사퇴라 자쇼시비 니바체르 동화 센자 사퇴 태제 마지 처란 게지 니바네비 베데랑 예제 우지 체심게 디게되바 켈레라 메바네 요미바제 세가다 딘코시비 비제토비 페제 용로제 시주인바리
1: Sejujia jayshuru te ngulu yi du ngubunji cinzai sadu la jayshu shibi nuban dunbar shiba dan. Jadru ma ngui dodan sejujia dede ganglin shiba. Cinzari chadri nyanshu dan ma ngui nyanjin zhe tu shi hiu chiru dunwa. Ma ngui nyanjin zhe nyinka nyanko dan kase langsuru tu changdu dunwa. Cinzai ngui zhe chekong zhe nyinka ngungu dan chunzi yabu shiba ji shidi. Ngui za sadu la gongren dinbi nga gandhi dungtu bi ginli shajin ba zhe. Singing the Matu, Gondo Simba Dina, Pujer, Tinze,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 노르 무이 드린 제드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리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자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드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 소냐레 딘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 그냐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창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Jachiwis enge namba tsama kamzang. Ngani pejong lungchen nyenchen likung. Kangay lungchen je santa chichi lenzen ke gengi lozang nima yin. Tene lontuen goma ganang la. Ta mingi na yarin chui de. Ani mingi sheni dang. Ani mingi la ngogu goni ye na. Ngui ming da tami nyi yo ba ganang ni. Tene ngui ming siya di goni kanche je yin ba. Tene ngui ming yin da mingi ko cegin rabo de kanche je yin ba. Diso te. え、だ、なんぞく、ペジマンボだ、ジャニー、ドディジってね、持ちしばたれし。てね、だ、今月ちじゃたんでに、え、なんぞ3日クロスんだわけよ。てんでるとま、あ、てね、ドアティスにこれにま、最近ドディジ、ぞじてね。あ、あね、担保で管理せなた、民具死にてま、そういうびかせら。あ、あね、民でダプラマンズなんじてんたちもんばんじてて、もんばせびし、軍備民とダプラんぜせに、え、てね、ランガキビンドラそばてそくのな。チェケスまなぎ。
1: あ、にこ民せやんで、かにみかんだかいな、ららんそうそうか。大義口で、言えたまんりぱ。あ、あに、え、さばらちこ、てんぐよりす。てんでらた、てんじゅうごてんぱて、あ、たみんぐてに、しりぞ、てちゃでぱてんでし。たてんじんばいんざ。あにかでんがんそうか、え、ろあみりくしょそんでけのな。あにみんせやてまだぱいな。あ、あにてらた、あかんがとにょらかんじんぐりすやてり。 다시 당간 간종 로아 미리 세디르고 마히 된 거와 세디르고 마히바 된 자이 찬이 아니 깨샤 마히바 된 거와 된 예 파로보고 깨샤 쳇다 쳇바디 아니 된 거다 바디 인들 로아 미리가 랑그 산데데 옌라 다 쳇바시바 토모 마이바가 다 쳇치 초도 쳇바디 아니 깨샤 당 예게기 좋아 쳇디르와 딘들었다 깨샤 당 예게기 좋아 데라 딘이 랑그 산데데 파다 쳇발라 아니 깨차다 이게 그놈 치 짜르지 비게 뜻하나 보지 간에 세기 아니 민세야 되 차디 바 된다 예 바인자 딱 가실로 된주 모든 비그 민세야 내리지 매 바이나 치 가나 가이나 대소라 라나서도 통마인 바게 되니 모 된시지 되니 아 다이 넘버 주 비게 민세야 되 마다 바이나 아 아니 간소 뒤진 거 다 좋아고 놓나 아 아니 랑스 산데 이게 바로 보라 아니 바다 주 비가슬라 아니 다도 콜리프로 치 그런 트 못아 아니 뱅이보 간다 간히 이게 바로 보라 파 고다 트임 비카슬라 아니 야나티 그 루모트 데 바요만 안 쏟다 아 구달라달라 소바 그테니 리지 난절라 소바 테소 그 코르기 바로 보라 다트임 딜 아니 따따 치코 쳔 못니 이게 바로 보라 고아 아테노 롱조 와다 고아 논조 와다 랑 사이자 그 데 쳇다 와기노 바로 보라 아니 따 못체 바 그 데 그다 강가도 녀라 마보 진중그리 양 귀스 양 아니 열다 뒤치 코로 파 깔데비 그 덴데 그 아 리스지비가 아 취티소데 옌파로발 아니 다트윤비가슬라 아 아니 하장같이 깔리 침보지 에 쳬바테르지 데인디르테 아 다다니나다 마조고 취간다 간이나야 아니 데솔라 라나스소고 토모마인바가 아니 미르르지 바타바 옌바옌자 아니 미텔라티니 답데보고 고니 옌파로발 아니 아 다데고 쳬트비게 덴데그체리 미세가콜라 아니 바요바레스 데네 닝바지 체레세디르타 미랑 오고 고니에는 의미 따미니 여박나는 의미 있어야 되지 고대의 가능하지 아래에서야 돼. 단 의미지 고대의 셔단 가능한 소 용다는 놈은 도수 도수 그로 야다 만다와 되니 여바래데. 왠지 따자위 찬이 고 치조 그 배시 동당 만다와서 마도로 시 찬이 만다 매바리. 대인들었다 네가슬라다 대대라 토마르 다자로 강히 라니라 때니 취리 토모 많이 바로 고니비가 다 니자 얘나 때리지라 아니 미지라 나로서 의미 있어야 돼. 대대라 토마르 다자와 강히 라니라 때니 치리 토모 많이 바 고니비 미 때 아 때니 의미고 고된 그 정도 없이 때니 스마드 치리 있어야 돼 원아 아 다 미지 고 의미 인다 미 때지 따거나 고래 때니 책이 그 정도 보대 가래 있어 봐이나 조대 다 니스 지 가래 있으나 미 때 랑 다이 그 치대라 토마 제비 그 미 그래스 마톨 미데 랑 다이크텔라 토마자 미 마이바 디네들 다이 옌다 옌 고르타데 바테니 지이나 아니코 다다 그거 따사게 다이 니부트지티니 니미 참므로 디들 니미 나티니 차제 담보데 체르잖아 미데 치테라 토마제 미진 니바다 가레세나 치데 미데 토민 주엔 그레스 미데 치테주 파 토마제 위 미바 마제 다이 그 치데 미드 저 토밍 주의인 그랬어. 다 미드 저 토밍 주의에서 들 취때 로나 제비 미드 저 토막 땡땡 그랬다. 아, 되게 치르잖아. 아, 다게 치르잖아. 미드 저 토막 땡땡 그랬어. 배창이나 사다 버린 소리 많이 나. 사신 TV 그 니보대. 사히비 그 미드 그 토미 된데다. 사히 TV 니보대 차. 대다 버겠다. 차치 되니도 처리해서 그래. 아니 님이 이미 님이 인담민 그랬더니 아 참 지지 그다. 체틱 존어 보대. 근데 이제 인종 그래. 와다 대처리해서 들어. 아 공 그랬더니 혼든 그 아 근데 난데는 절대 아 도와 가기 줄 거더니 사히님.
2: 띵주 체만만데 팅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체만 지비에 롱팅다. 싱겐 체만나라 가든샤.
3: 제제 라상 우미 치다리. 총제 리시 중지 체주진. 다제 기비 용로 비찬더. 쉰제 싱게 부위 시송보.
1: 다 드랭 가로스 가스 바바 히지 치르자다. 다 민라 모 고니미 타미 니에 바가 나니. 아 드니 다 当面是要的看的一件，第一个你去，他当面是用的了，是当看了面讲的讲言那样啊，得出来是的，俺说软面这个的呢啊啊，多巴当，然后落叶了哇，多巴当的呢，扎个的呢，啊，大一点做了，不怕打哑巴嘛，做了怕打没给把人气是过面，过直接把的呢，啊，没事吧的哇，对不对？是当看了面讲的讲言呢，过怕打哑巴，因为这当面是比较这啊，当面是样的。
4: 呃，对呢，怕打把咱就面积就肯定就关了，就没办法。我那咱第一个是当面是要得干的就关了，就把这个是吧？因呐，当面就关的面积，然后托米大于点点里，也是个面积一百呢。啊，对呢，当面是啊。啊，你个别查个呢，对于这说了当面是用的了，点点你面那样，点点当扎哇当扎哇，就是一就关的，打别个面的当面是呢。
1: 다티선 시지키바 모모가 아 담이들 텐데 진짜 기자교리 데이들다 니가 저 텐데 니 미나야 아 대단 자와단 자와 아 드니 자와자 메나야 다 칸다자 코텔 텐데 파타야 바 임바인자 테라 담이 세그와 디가질다 니가 주고 텐데 니 미나양 니밍 세딜코 아 텐데 니 잉그와 베체나 사히 다윈비가슬라 아 파타윈딜 사히 민다 요르데 에 아니 다사가 요 사히 티바테야 아 코롱
4: 사차디어와 상이 말이 때 이제 걸었다 사히바 따야바잖아요. 어디인들 네가 이제 되는데 네 메인색이 색이 진짜 밑에 토마가 다야. 얘나 토마가 주에도 많이 배지지. 다 배차게나 라다가 잡고 승계다 비지라. 승계의 힘이 그 밑에 라다가 잡고 그랬더니 소차 승계에서야 되는 거 이미 차려. 승계의 힘 받는 건서 백에 관다나 승계에서야 밑에 라다가 잡고 승계라 토마다 비지. 싱게히비기 민텔라티네 라다게 잡부 그 싱게히바티야 토모마이 바코 고니게요 제데위제 라다 잡부 싱게고 미미테 나초 마히 텐고이 그 로암 어 스톱 쳔보 뭐 시휴 쳔보 아 되네 뭐 빠 쳔보 뭐 똑절 쳔보 근데 찌라 아 아니 싱게에서야 민데 파타바 이나 아니 치레잖아 갑 디 디스는 싱게히비기 민데 못텔란 쳔바니네 민 제데위제 미그는 미미 말 따밍레스 다 진짜 거래세 봐 이나 고 대응이 많이 받잖아요. 대응이 많이 세들 너나 뭐대 신경이비기 미드지 토마가 나게 많이 받. 워나 신경이비 미드지 토미 나게도 가려서 나 잡고 신경세야 되려와. 마도 뭐 말해. 예 토미 나게다 나 잡고 신경이비. 진짜 대라티니 뭐대 신경이 많이 받. 뭐대 신경이 많이 받. 레데 왜냐 콜라 신경이고 미바 따받자. 따바테야 니카셀 타코 진지게 조르바 요바라 콘라 진지시바 싱게시드 르다게 잡부 싱게시드 톱단 니파 안데라드 타와다 어르다 소마그노 잡부다 부치바 티인들 메테야 톱단 니파 하장게 쳔부 요바 싱게든 라에 미 진세데라티니 아니 콜라 싱게기 미데 이어니 노 콜라 싱게히코 따바자 티인들 코 디카셀 타 싱게히바테 메테지 타미드 차바 예야 페나 페마 히바다비 나서 보모그노로 빼마히바다 베르기 보모그노로 빼마세야 미따바데 마모로와 디데 빼마히바게 미테 덴고마로 토마게 다게도 가르세데 메토지로와 아 메토 빼마세야 되지 메토 빼마세야 때 빼마히비 미테게 토미 다시 왠자 시지르 빼마히비게 미테 범에드르지라 따야바이나 아니 치레세들이 범에 되는 소망이나 빼마히바데 고 땀이 차디요. 진짜가 가래 있어봐이나 보모도 빼마 말이스. 빼마 마인게 비진세 치레세들이 아 보모데 아 드니 빼마히비 미데가 토미가 다이 많이 받자디요. 고 매도 말아와. 고 말아와. 되네 바인자 다 대답을 치레세들이 아니 고 땀이 세기요. 땀이 세기요. 디인들 땀이 세디로 고 쪼노 고 쪼지 치레잖아. 아 미데 치테라 토마 아 드니 이자 받든지 고마인바 아 공유미지 이니 시지 콜서 이자대바 어 되는지 디들다 너 야보지 고송바이나 아니 니미다 밤이세 안 되니지 드니 에 치바데 야보지 니 가서 시터 그래 와야 데르 다 떠치르세 디라 간소 아 드니 니미다 밤이 시비가 아 미는 오고고니 야시는 니요 바다 디코니 도디지 히바든지
5: 大家提及新巴蒂呢，北京农村年轻力工，看给什么大楼梯来进行，小了门庭安置来进行这个事业。今天闽南人要学到你把这车里头的过闽地了啊，闽多次，伢那闽多次就过你呢啊样，日你有把意思，刚你来是哪里？你直接就闽西啊，记得直接闽西呢。 가라가라기터

아니 삼매 라서 버티서 소마 된대리 디디르 르츠 삼매 되니 바루 라샤 추라서 버티서 때 아니 라라서서 그 나기 때서라 토마라 따바시 마치 때서 소마데 그런 토모 많이 봐 고니 바인자 아 대다 대지 되는 의미 자들 다 왠자 공님이 예바 마치 대 대다 따바라 진세 해지어가 메시디 아니 르라 르 따기 비기 진세 치라 치 따기 비기 진세 디게 때라 다자 캠보데 근데 봐 나기 진 따기 봐 진세 때라 팀 님이 예바 강히라 아니 뇌제 의미 자들 어때는 님이 되게를 세게. 되네. 땀이라야 되게 땀이 여 봐. 땀이라야 야 되게지 답이 땀이 여 봐. 어 되네 배장이나 시당가 르든지 지라 랑가 그 돈이 어 빼마스. 저 빼마스는. 야 나처럼 뻔박 르스. 어 저지 옆에 빼마단 잡아야 말이. 저지 옆에 뻔박단 잡아야 말이. 땅케 되지 은이 롱은 내바나기 전에 태가 되질 때라도 빼마다 뻔발라서 받는 다야. 내 따바 기발 기는 쳔마이나 디가스라 빼마다 범바 라소바테소데 르테지 체르지나 니미 마르 따미 범바 따베딩 거로 출루사지 또드샤기 출루지 되니 바데 니미 니버테지 공님이 차디어와 이제 따다 대답 그 미테 르치라 따용께서 따미 스텔라 이제 범바 기 따기 젠센더레스네 고 히지어 마레 된 되자금이 아테니 빼마 인지나 고 빼마 히바도 토탐볼로 메토 빼마지 민 따바로와 공님이 미자 테타탈 치르네 저치라 타임 비카슬라 나와든 나와 진세 카이 히드 메비 고니 타임 비카슬라 아니 타밍은 타밍 되자 차스 마레스 와 디엔티슬라 어 뉘밀라얀 되자 요바레 타밍라얀 아니 되자 요바레 테네타 밀란 도스지 고니 안 되자지 미세 아테니 진세 카이 히드 메비 고니 타피긴 되자 미치 요바이나 아니 예야 다 데라 뛰바이나 야 니 테타 타팔라 진세 히드 요바이나 다 히드 요바 아테니 니치 야드 요비그 미치지 다 대소라 치세르네 지드지 미스 지드지 미스 다 지드지 미스 드리 시탄 칼 나서 히 바이나 로아 미르 지 나서 머리 간다 간이나 코랑 그 끼차 그노 머리 간 그 끼차 이나 또 그 짜와 그 민다 쯔위 민다 토미까지 민다 타지데 아니 뇌적 답아 지지히 드 메비 고든 뇌적 답아 또 나서 베케 그노나 되네 이르데네 얘나 얘 머리 지 끼그노나 되리 토미까지 되니 민데서데 뇌적 답아 다 미자 뇌적 민 대소 대정이 그 베셰 토니 min te tso je min te da go kwa te tso chani min te deja je min jo kwa te maa ye shi pi ting ni ane te da pa te tso da min te tso da yana njawa yana njawa la su pa jinsen karong ka to ni ane yang yana ta ya pi ki tenri ki min yore min te tso la chere zin ane jitri ki min se

0: 你当龙庆年轻来看看给龙庆家带趟蓝端协别来听的人
1: 생각나봐 나 팀디 렌치자 조슈슈게 담바야비 드래게 대탄란 대히비 렌치나라 대랑쇼조 내랭흥고 친스디니지 즉비 산지주미 자지쇼된히비 난대효지니 산지주미 자지쇼된린치
2: 산지주미 자지쇼된린치
1: 제 산지 구역의 지주 시찬이 서버도체 미 니동가자 인제 사글라 도강힘부 런자돈자네 용리 예자 지주 도강여바다 데리 산지 굴미 순동인제 간사시 이자 전제 지차조 이민세요 서버 산토는 중고자 마제 자렌토 서버도체제 산토디니라 Chanyong Saba Toche Mi Yudu Ngaja Yin Simbi Nzalenka Yangzai Dan Lingni Songba Hiyinba Diyina Rangja Zhe Bejong Dan Chonghun, Xinjiang, Gansu, Sichuan, Yunnan Jiyiji Saku Kaajik Tsuyola Tsubu Toganga Duman Zuo Bure Yinbi Bureji Rinne Zuo Shibi Toganga Rinne Mala Zuoyo Sandi Koyola Lungne Mawa Dan Yangne Mawi Chichu Dinyo Di Lungkhan Chimune, Denshi Lungzo Yinbi, Dere Pyutse Da, Zunno Tobi Rangyi Nginjin Dela, Jamsu Ngoya Da, Kata Jitara Nena, Lungkhan Chimbi Duze, Detara Tawayo. Lungkhan Nungshu Di, Sabat Jinto Songwa Da Duni, Mara Chapa Di, Sedan Sabat Mi Jayina, Lungkhan Nungshu Homichika Duni Da Ranchong Yangayi. Togan Sakulcho, Nungshu Chapo Jemara Songwa Di, Mireje tunshe da chowar shukji nginji tesibati pe na longtani togangdo shindri shibi ngozo nangwo changpa maasai. Me lila an zhukhu beba soje nangson zongsi. Longna chakpo jema rinruwa da duni lobi yangne pazi chayang longtse jang jema rinruwi mada socha la solo mundawi nusin yonglawayo. Togangdo dadong zhuyse da linse mawa ninse je zhuyse heba chewa chapa nyongwa Ganshi Chiwa Soji Chichwe Dinbi Sanji Zhumi Yundin Chowa Da Deta Nanzu La Shukjin Tegiyo. Yenya Sanji Mushi Wezi Chaba Da Zhangar Chiwa Shilong Dama Wa So Koyokjo Jichin Na Chubi Lungkhanjo Nipa Shukjin Ngonsar Tupi Teba Da Lungkhanjo Chochu Jitsa Da Chochu Kose La Ya Jodo Ngonsar Tugu Yungguyo. Ni Sanji Koyokjo Jungkhan La Tipi Shukjin Sando lega lakbato mi yedongen jo sabat tuwi kutu lega lupi nangka zatoe mala dan, diwi wanla mala, wongjingo mala, ningkang chaji mala, yuze mala soju nipa kutu rangi jen judu rada rinpa tuyini lupi soju jesa sheba an judu ngansa dobon chogyo. Jik sando kuyo ka lungkang sheni la tepi shukjin, nangka zatoe mala, togan ka Yangyong Kuyong ke Lufung la Gudun Junjong Shibi Chongren Maan Kiden ke Hemi Kangla Mala ke Shili Jichi Dang Chagyo Doegi Puyen Je Chuchi Jintur Dunga Maze Yangyong ke Lidi Uma Dang Kemi Baji Mala Nipa Dang Denpa Shidi Kemi Baji Guzi Dang Saji Junza Tuen Jemando Dung Top Chantu Keji Dang Chazan Rengkong Je Chun Santun Mala Laya Shukin Techeere Togandong Jomata Mulyoja Chayu Kaji Chuseyla Jodong Jongsime Shingyokshibi Nisubishumaji Wenja Sunsa Tunir Shinyong Maranruwa Dan Nyuhi Yangmayi Gemin Shile Toru Dongshin Dashi Yangmayi Gemin Shile La Shukji Ngonsatibome Yin Shingyokshiba Yena Chadang Riji Chuseyda Duja Rangize Lado Pusibar Njewa Chimbo Yoba Ngoyo Wangza Diwi Mala Lidi Chabon La Yanglong Sejuan Chiwa Dan Ningsa Saji Shise Towi Chichwe Dinbi Yanglong Yungwi Kuyuk Chua Shinbu Yu Santur Leji Solong Mundawi Wangga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로버 또 추사줘요. 힌지 말라 상도 참아 솔로몬데베 가서 리비님 파지 인조선으로 왔다. 힌타 주세 체른으로 맞아. 로비 파지 능수 체른으로 닌샤 이비 쿠부 나비 쩌른으로 상도 다시저 솔로몬담에 가서 차보마보 만돈으로 왔다. 아근 잡아 체른으로 닌그 쿠부 찌르신데 상주 힌에 보라고요. 뉴제 말라 상주 솔로뇨의 고요우 뉴제 말라라야 저도 원서도 본 적이에요. 뒤에 원서 조언은 호화다 주민 신고를 봐 초바다 호신사도 용도로와 포위 즉을 잡지 순수 총도로 포화 동부시비 뉴스 랜도로와 포화 점업에봐 트바 공신 양바 손지 힘을 나와다 쇼바 코바적바 코바베바 저도 힘바 얘가 매봐 소지 내다 텐바다 제지 주민 자신 우선을 봐 이긴도 좋아다 Julang Sijil Laya, Jusir Rangi Chin Jutung Jongsi. Nyim, Sandi Koyoke Sochi Jitsala Tepi Shukjin. Sandi Koyoke Lungkaja Sochi Jitsala Tepi Shukjin Tepi Jujin Zowa Nuh Solo Nyongwa Dere. Sandi Koyo, Sandi Solo Nyongwe Koyowu Lungkaja Jujin Nuba Nyamba Da, Tienchun Jujir Nguze Da, Xiaxil, Jukasu Tuni Sochi Da, Deyi, Chuta, Dezi, Sochi Ji, Nyingsa Saji Jisi, 뇽도시니 미세지 얘가 냥라보여래 인사사지 체니사지 산돌레마타비 무조지 만지 지사시지 농탕도 수비 무소리 토와여지 토른 로제디 사바토세다 니데디세니다 자와당보여래 사바토세 미유동인도 레가 능가지 만지 인사사지시지 농구르다 자보여매 사바토세 미유동순자리 같이 만신 예사사지 시체 응사드비 토르시니 두통아 사주 준란중지 농글리 용타르야 자차쭈이 토와여라 안사데레는 상도리지 예사사지 진조수 신바다 로위 웅진세 망도 신바디 칸지 여롱 신조 망도 신바리 용와여라 예야 난그 사퇴 말아그 주도다 흑바도 온두 히미지 실리 지라도 소화디 만이 제삽시지 제만도 소화다 드와이 튜니 소주 제삽 토간도 리지 롱칸치비 양제 양롱도지 제제도 소화다 풍조그 딘춤지지 지지 찾죠 주봉그 딘춤진주지 제사죠 주도라 양민 지제 효지 제송 차나그 우순디지 견소 소화다 대하 인주시효 제철송에 하타치 용세 제마도 송시 차하자 주세 제마론 로그여라 신조시 바다나 산지 문수지 근로 하셔지 농탐물이 문서주비 토와여라 세리 제철 주도가 세군홍 제마도 송하다 차세 제사지 누바 자도 송하디 파르치 손젠다 같은 힘이 간지 말아가 주시 제자도 송하리 송하리 원장 양로마이 왕가 세흉 여차 무상화다 차난가 응안홍 팀송다 차지 칠시주 주세 제마론 로신 루포그 퇴쇼 바디지 제마던 로기예비 퇴송 보친 두소시나 룬칸라 양지조교 제마론 로기예래 특허지지 제철주도가 예철 제철시바 뇌효다 지조 제철그 누바 제인도 로다인비 가디 자지 특허지 뇽도 소나 루포라 도딘 도냥정라 대단행도 차난가 산지 에슈르쇼주 주세양 마르차바다 공인민비 에만쇼주 주세 마르차비 제디 공예제 에마르쇼주 주세 마차비 제리치와요 친비난가 차지 에마르쇼다 락버도 공예제 에만쇼주 주세 델리 도디 젠소르로지요 소지 제삽 산지 솔롱군비 고요가 능하자 소지 소주 응원사 멜렉반정 라디 솔차저 최진 지불리 응원받다나 사바 도세다 대지 시위 리빈나가 초주 가제게 제살라 휴지 응사도 못 해줘요. 세디 사바 도체 미 여도니 제동제 차진우 도체 겐토르 소마라 뛰니 처포 마보 전자론 저위 중시당 차용주 국인 아미 소르추 자중 시다 장렌이 차용주 국인 아르티 소주 자중 시 르주 초주 비제다 초주 비니 문당왕 제비 다시주요 예야 당찬난 그 초주 시다 초지 이익 주세자 마르차바다 린도 르지 양준 구두주 정하와디 지지 양디 전지 개망동주의 따이 초당 디지 예찹 롱타니 도강구 구도는 여위 도미 뒤라 르지 주의 예찬는 시이차니 도뇨 남바인라 농지지 도뇨라 농지지 조뇨라와당 Lushi Chapong Shada, Chapong Nandong Zodi, Chapong Chuchang Yong Lagyabari. Dizi Chajitan Revi Hinjong Driba Yongsu, Jinti Mende, Socha Nguhir Shibali, Shisardana, Yangyong Shiri Ngunji, Songzhou Kashiji, Desada, Jia, Sang, Seisu, Cinchi Yuju, Dusela, Jodoshonwa Di, Sejong Jemando Songwa Sola.

0: 로남초 향라 주진지가 또나 시구바 예이골 신수 기니 규낭도 뒤지림보 뒤지미 규진지가 신나 팅지라 까마 규니 니에휴바라 참보유 규주치 기반문비 규진지비 뒤지지야 자금이 규진지의 규주키라 팅정의보유치 규낭도 뒤지림보 뒤지미바라 니난캐라 팅지 제밤 니니디마 규진지바당 년선바라 ngarsukubadang. Nini, kene ri nga puna kuchin jajmi. Kene la ri mndrawa nato yubi. Kene yonzo la kuchin jana pimbi ngibami. Gade jue la kyanban jani na kyo duen labo yubadang duen danga nyamba duba buba sosi ni kuchin jachi pimba ngigin tunsi ja. Kene yinda puni kuchin jana pimbi ngibami. Suni, kuchin jaga
1: 枪上通车时刻，邱建杰个吕宾女婿忙不，先住院。县那市军总部顶不当，枪上未曾动呢，吕宾女婿杀去了，平白清不愈。原讲枪上忙不动呢，邱建杰就命。刚一时呢，邱建杰去参与起，人家有钱就送着我当，这一跑啊，人家女婿去人着我，来把送茶门当我手机。
0: 南村天使比，第一讲了天上多年，秋千节呢，人看听不远。一年，卡拉手机，蓝色秋千节局面，门开黑机多天司马塔，蓝色秋千节个月，点的是呢，三角了，五金做起，点点多天，马在公个，干嘛春节档，多天手机节，秋千机送餐时，秋千节呢，全部月白第一，赵南村。
1: Gonsebatina, kyutsenjaka, donan shigiba, yeyi goshi.

0: 생애 좋은 나바 근간송 다다 지지 생고 소반드는 배경롱 친인 친리콩 강기 롱친자 나당 이주비 휴람 희비레 친세 데링가 레티나 정보 팀페다 종제제 단주제비 메차데 휴진 파여 찬도 종제 딩친종 경은 향리인비 정보 팀페라는 셀로닌도 니선로 랑조제 예름 종제비 타드체 앙당비 지지 친인 통긴제 나윤 종제바 힌라 딩가 민자 치비 자토 민긴 희장이바시 콩라 마르사비 도표제 닝던도라 나냠 윤시 주최 통화권비 감링당 밥차비 희주 희장도 총시비 듄니 허중라 가힌 양지장 다던 진지 최제 닌제더 레지 여바시 로진 갑장 로진 먼저와 니니 치리 먼저와 니제 고미양 자유바당 로전진 급 로리 시고 나초 징주 시여바마세 로자 튕기장 당랑 비시고 배당 배미 인바시 대양 실로닌 돈 쭈글러 종이당 종 시용제 자쇼오 정보 딘피지 딘긴 종토가 가드 키모르 로진 로마 샤다기 주비 레이젤던종 첸부 희비여시 자베 인섬제 기릭톤이 시고니와당 저르 인섬당 가드 담리 곤드엔 종제 소제 시군 자미 비여라 가드 중괴니 발림바당 차뎨바 던진바지 창마 로진 로마 샤다인비 레이젤 차뎨 희비니 가디 시초토 살레 첸부 희숑여라 망초지장 린조 첸부 희제여바시
1: 공을 희번한 이때 긴치 단랑바 시인한테 내가 몽보장모 조의 신고하야 또 내가 몽보 조의도 뒤 처리는다 바차 사슈 존자 간다슈
2: 바차 사슈이나 조노 조디다 내가 몽보절 페도 타티 대효드는 룬다 존다 야모리티 징 타티노티네 제곤다보나 세칸 히고가 제 베르나 나가 딘체 마나지테네 제자가 제고 침보테네 제 베르히
1: 딘체 존라
2: 딘체 존고 논라 이 도마 존처마 담시에마 Tene ge zoma,
1: xiao zong de jie.
2: Ni ke ting jie zong ge ribi tang jie zu tong jie jie yo re. Ta turong de ti no da na, choma de lo da chi mo re. Zhong choma lo da chi mo re, yi toma lo da chi mo re, ge zoma lo da chi mo re. Ka dai de jung ge ma, ta na cha ge ge de ya ma da. Ba ta na ba ba chen de ya ja ja de ge choma lo da chi mo re. Ta turu ve na ze go zu pe, ta na xiao ta na ta do ne ke no no don zin ma. De ge choma lo da chi mo re. Ta don zin ze ge go de ra. Ka ti de yinye gandonzi yama zai yare jake ganda putungwa chike gandonzi yama zai yare lasa gake, ando gake, chando gake peke kare kane naasan te jake jay, yinke jay chundung gandonzi ba manda nga kwe driwi loda chemo tanya yana zhontra ma tanya zhontra jay ta zhota la rai mada mumpo yao yaya jayne nga su ke chando na zin ka jari ting chen ka ripa chando zho che maha ka kuro tikin tra jay tena nga su loda chemo tanya pa jana jondu di disu kuzo gu mani
1: and chugi zin
2: on chugi zon ta jarai ge chichu oto ge jasa yor go digen tra ji ko jaga gi tron tra ji
1: jaga tro
2: ta latin wo zon ta na ta ga ta tron tra ma da jaka ge me ge tron mo po tra ma yor ti digi chichu tra ma mo po ta ji ne tro ni tro de kare la pusan so po tra ma re ti de gi ton ja re ga na o yin no re tra ma ra mo po ya re ja gi ton ja pe gi ton ja ja che sa ne ta ja gi ge no le ka ki ke so chan zo na tene pake cha xele nawe nda tong tong reho
1: yima tam
2: o yima tam tende yang kaxi xe ko pata zatang tende song tende na pe cha ya na yadong ku tong tong ku zatang tende pomo trema ta tiki san tong de jaki tong che tena on peki ku nong tana iwa manda pa mongpo yare kaxi xe na ko peki tali zi tani on chul xa tepo tende iki tong che kaxi xe ta zatang tende pa tende nyam chenpo ma tende
1: ndrola
2: zi nana lan tende uji ling tangshin yin ka che ko jake ke tangshi peke ke tangshi tiki oliwi ta tangshi tino tana ka didi nindu chaka lo tana kakite pe ling tana yungzha ke anda chusu rinjao zhiyo mara ko ka didi tana nge tsuchen chaka pa anda ke tushu tiri la tsuchen chaka pa nung nungten ten su shu tiki tangshi wi jing ta marayin tundre sando na ta koyo sunja sando na tiki tuna tangshi wi laba ta nga ke ke nyanga chenda tiki yole re zego te pe masi pe pasan tsubo rison tana katai kalan ro nama tsuma te lo da chemo re xayo la zi tene ta mansu tiki ngo katai kalan yan jali zine tini wi no trompa tanje kama gore ko ta sacha yeme tanje sacha yeme tanje ko trompa kama te tsuma nidupa tiki gore ke tino nidupa yoy ma o tsuma lo da chemo ke talangpa jo jo re talangpa tanje ki pa gaji zego pe masi pa yabo ta ti zego ten 통다 빠스한테 초마데 나가 세대 주의교요 세대 여러고 년달 때 주의교요 때때 따다양 어그 지대에서 지대에서 산다는 신야라 비디오 고는 저 받다 때라 두루제 주 제고도 배사도 때 존다되게 비좀보 주 두루인들 때 땡아 바자사 휴인다고 나이나 땡
1: 세고 트레이닝나다 시고 체휴선이 저거야 다 존토가다 조라 체휴선이 칼라 즈도 시고 럽친 로마 그냥 저 열이 자시 자난 그 냥 저 열이 티 챵시칸이 나리 리니칸이 나리 초마 그 냥서던 그 트릭 시고 드는 저거 제제 시고 편선 초보지 빼야 저거
2: 제제 게팅제 존이다 존세용기 토카 자저 침보 위다나 존년제 리콘티기 토카 자저 침보 외뇨여 근데 존베 라소바데서 걸티든기 덴데슈
1: 어제
2: 아 고소는 하나 심바 가버리다 호
1: 지지지
2: 아 이게 고로 레가리온 비카서 강아 쳔모데 자 달로데 쳔모 단지 고로 리 야모 정모리시 비 차이잖아 예메 단지 종가 단지 두루는다 리카데 리온데 촌촌모데 기게 제 부두 크셔 돈 카서 그미데 고춘요 돈노레 니게 네 제팽게 리가도는 고 부두 저체 예마
1: 지
2: 제팽 촌촌데 리가데 제고데 제팽 크카니 바주
1: 오리 오리 저 산이 콘덴다서 교친데 지티로시나 촌드로 호 지리데 존시용 존이니 난땡 위케톤 모게 오리리 티티나라 시고텐데 있나라 다 효진 야모 테야 켜다 몬소기 나라 바차 야모 요지르레
0: 셰핀 샤야나 인핀 코니 장인제 샤야 인비 마소당 강이롱 준진 뿌고니 셰핀 샤야라 효진나 치 가카치비 샤와 휴제 정보 딘피지 장 레유제 센젤당 침상거 강을 소지 진비 영거장 태뇽 여바제 예나양 콩기 토미 산디 마제바 겐체로라 딘봉이니 라양 휴밍아 제빈 샤야트 장뉴 강여지 휴제바제
1: 데 마제다 셰핀 샤야 좀 디나라다 셰르 핀리 온 롱소소리나다 케피엔 존자다 조 생칸 칼로나마스다 조 반조 칼로 케피엔 조 체요마호 텐즈다 셰핀 트레라 강가 된다 체뇽지르디 겐치 다 셰핀 샤와데 트레라다 와사마리 토사마리 땅가 칼리파 텐르지사니 그 산로나 코뇨
2: 된다 산로 뜻에선 코뇨 겐제 체레스나다 나 닌투니 켈로 리카노리 야쇼온디티 제니 조 트레먼 트레그 디기 그 칼리타 뜻 춤송라 강가 신 강가 쳔보이 지르고 나 드론 먼티니 강가 쳔보리 인도킨고
1: 지
2: 테나 리카 카사칼린 고가치르타 테 와르 마다스니 딘디케 센노라 강간다 테뇨요 데 제티 타 온송게 토미기 산드에 산노 데 드루게 고자데 타데 만테니 진제 그 산산 드루 제티
1: 오리 오리
2: 테나 로 니스 데라 타데 리카체 고치모 마 베타 마리 타 조데 체리스나 니토니 그 자제 로니 니 그 자니 로바다 데가 게 사 도에 네 도테 나소르 호 타데 난도 데 테나 카사칼란 로 무주 바데 테나 마루 로 웨초마 호 딘디 그 강아 제 인트레스
1: 오리 오리
2: 니바 찬 히고 제가 다 데실리카 린도세 리 카사칼 제제 차사제 드란도 고카치로 두스그 만도 사다 드루레인드 힌카
1: 론사스 실리카라 시엔제르고
2: 드루레인드 힌카 되나 리코노니 나이나 고마히안도 고나 오리 마르코
1: 데리데리 오시
2: 드론드니 닌도니 혀 자선론인 거 전에 되나 다 먼티니 다 제히마다 상크템 먼티니 딩조 외자비 어 먼티니 우루 아소조야 모세 외제히나 로다 치모 타제라 대강 안 냐뉴데 여러고 자자 자타 막 펜스 쳔보 투티다 카히히가 게 로트 로체 지타드 콜로다 치모노로 만소 이게 카히히 트렌드나 이게 존재데 조에노 트렌드고 이게 존재데 리카 뉴스티니 손레 고다 호 리카 라헤 밀린던 이게 존재 조 데카체 자케노 슈타이즈 조체 텐전도
1: 지시 지
2: 로다 치모노 푸데온 디디테니 코 드나 베데카 트리거도 디타 레바노 온더름 신지조카 데다 섬만도 두루레노다
1: 지시
2: 트론데 데타 디기튼 펜도 쳔모데 페나 nga tata yana tan ranju jung yana da chando chung yana da to so ge ta ar dongde pare ta dongde ve je ar nyanyu de zo de nga lo de chimo nan dong de de rong ge ta hi ze go mo bo be pa yi la ha zong de du ron ta hi mo bo be dong de ho dongde mo bo de ri cha so de nga zu ji ji go ba de ne he ba ten be de li de go ju yu mo chong de de so mo bo ze dongde wi de le ta de ge de ne ge ta he de da la yang nyanyu chen bo da da la chi si si he je na de si si bu ga chen ro ji da nyanyu chen ro ge da ho dron de anyu tan je na lo de chimo tan je na ten ri ge pe zhang mo tu sa re de ge de ne nge ge men de ni ning de ne ge za san lo da la de ding zo we za wi de ne de ne da la da no bu ga de li chess, and PGT chess tongue, Jenzo Teta, Paroba del Pinto, Oyons, Jusuta, J. Mansu, Tanulchelamata, and Pinto, Turuzon Heda. Then I get Chando Tronche, Conget de Sukuyang, Ali, Yichi Chamboyere, Jacho Chamboyere. Then I'm Tonche Chemo, Wison, Tela, Nigeko, Payasho, Zoli, Matting, Og, La Lang Tony, the Legatic Tula, Winnie Sokuru, and Shuli.
1: Jesus, Jesus.

시바나 제케체 마운바다 머리가 젠듀시 로초 시바여들라 친총다 시초 로종께 고요정부 시주니 거기 류신대당한 천롱용제나 자린제케 카크 통다발성도 홀준 시비 투몽께 무요시시에 로제 팀체가 신나주비 치제님자 자시나 칭아 시바나라 안조비 뒤치시시 이내야 제시진지 시비 뒤친티 피피 자린토가 제게 문유하실기야 룬제카제 치추디마도 제게소소 유소군시 천비 시비 뒤친유시 샹라 나글로존조보 조모여들라 자린토가 제게카제가 시비 뒤친가 와저시지인 자빈아 자란토 시비 뒤친 문슈 제작해진 지시 거기에 로제라 시바 뒤친 팅선 시 동주열의 마치 따로 뒤친가 딘저 세로라야 자빈가 요술 군시 삼무 딘여 바시 더야 신하선 비 치선이나 자빈 시비 뷰미 뒤친 시에 뒤친은다 자빈가 챙아 로총 시바 보모여달라 조부가 뒤친 자시드가 닌들라 파마가 보모여달라 닌지위 롬머제가 그건에 마치 따로 친노 지비 자본 마제가 치지비 진요 몸보제 상당히 희화나 보모여달라 뒤친자 라다 이끄시 신앙아 비친아니나 자빈 시비 부가 뒤친시드가 로다 당아바가 친아니라 자빈가 시바 부가 뒤친시드가 자비 와가 다 냐 리유조지다 인도 치휴도 선슈 치슈 댐바 문지 이주여시 등지인디 거기 롱롱소소 부 냐 리유노히 인도장 선수 댐바 히차비 자시 민두슈 치도 닌데라 자빈나 친송유 세가 협다 제가 냐리유조다가 다자 천차조와나 효이토 신도진자 롱코냥의 진니 콤바땅라 계셔시 등지 인디 닌다라 냐리유가 니모야 저시 신하주제비 지정아니나 자빈가 솜 nga dun sibi dui qin shi jabin ge guan xin no lu song de lu nga lu dun na lu chu xi ba yu de xin de zha xi bi lu la zhe ju yue shi de ne yin du lu dan da ju jie bi ci zhen a ni qin a lu de song ge niu yu de la zhu song ku yin a ni dian zhe shi ji yue nin de no lu song de lu nga lu dun ge lu chu xi ba yu de ji bi jabin me zhe ge he fu zhe ji de ge le ma qi 따라 시리도 점을 지치 문부 로여브가 숨심도 르벨 샤츠른 소가 르모지토가 리코코아나 파마도 냐베 자벤가 하코노라 춘진조시

0: 진짜초두즈자리팅세이조라라
1: 세이조라라
0: 용조비당주조카르당님비로통용지조자소
1: 창양다뷰세이조라이체라조아빠미진바므

0: Zipa, Nima Zongi, Dahu Jad Nishizarubi, Gautido Natsola, Dre Miba Hiji, Natsola, Dre Jezang, Mabonke, Natsola, Dre Dong, Motsalaja, San Cheyo Mazi, Natsola, Dre Dong, Motsalan Dedong Lozong, Tacha Natsola, Lapodong, Kashi, Pizala, Dromaja, Chachi, Simi, Loko Pizalaso, Motsalatong, Hindi Natsu Ye. 대항에나 모자라동 신대 대래 나초라 통지미 로르 자체바라 야슌데 고마 반데셰 차라 링기 드브라챔비 코조도비 리도 너레 여보제 예종 니키미베 나초 종조 텐치르가 렌적제네 너레 조마데지 마방라 자야와 연시 삼바리 샤멘헤이 고디도 나초 몬초자 진로마나 마체제베 자야와 임바동 자여와 나 자체 제베 진로 마마 연시 세술 예치 삼바리 냐체 옌다 제와소비 마몬조 티몬도 로모라 자일 팀보고네 페제 뉴보통예 자일 존 자여롱 미 존달라 르마 존초와 존마 리시 옌지 다차 로동 랑예 존치라 노라 예바 존마 존세라 예 옌노조 젠체 자토네 뉴와동 다세자 테크라 총초노 제용가 너치 삼바리 니마종기 다차 몬소자 초와 자나 제바동 머리 튼라 여바 타참 띵해예 니도 체휴노 몬소리 모예 제게 투고 총예 체체 진자 마솔 제제예 대초 총마 마초 메통 라진 타오장 띵베베 초와라 나사 러워던 제와다워 펀지 첨바나 모모 진로 마동 공친 동가 가딘 연시 삼바리 Suko chu yi, gou tia du nga zo zaya lan zhu du, lang dibu xie zang na gabu xie zhang yuwan dou ji lo nyung. Tia du dawa jian dho sa la, ta cha nima jia la le ji ye. Ma zi bu wo ne me tu la, lang xia tong to ye zong, nga cien gong, xian lan sangba yin zang song wi, ha chung ga gabu dou ji sangba ri. Jin zhu lmo, bie jie jie ba la, ga li qingbo zang wa gan jie qing sa ri. Ta jie na, yun nian ga li gan zha zang ye dang xie na, Dari sangye pala yunye ne dutian zidu senshio chimbo ye jung. Langbara ne trebe jonon tong ngudra gale je le. Gou dedu je beje langbala gaji chimbo ye ba nyongzura samu zang ye. Sangye be langbara da ngan zembe hyoji je de. Kong nambe gile zembe jirang la nyanglin tong. Ngan zensu nintou jinze je ba ma zi langbara ne mijal je zidu urlanga namba longsa je ba tong dra ne. Monsu cha jana jibi chua dong, diwe sengshio rota jibi rewa wong tong ye bari.
1: Shida zhubi cye jie ni bi jun xibi, bi jun ni ri ca bar jie qi zhe. Dang se du zhi yung guo di jin xibi nong, lu dun ji du ngi zhen, mu yu ji ngu cer du jibi zong yin ji bi yu ba shi. Zong yin nang, lu dun ji du ngi zhen pun ju le bu qi xiong di. Gan jun san tun di ni, gan dun wu pong dang, mu na ji lu ji ni li yung su zhu di. Tutong, longo, chuchano, longo tongge, chungshu shungwe, mu yuji mo cer duni, banjo dang, shusu xia ya kaga, nangpa sebi lin cien zangyue. Lo dunji duni shen, beji mangi zhigun zu junla, lo ju zhang xinji chungshu shungwa dang. Mangcui deza juntu qir xinba. Xiekang ta ci dendu xinni, zan lingge tami sa zang dir, sun xiong ya bu tuba. Mere tunji ji me do zhe du xieba. 修措修用军队协定电联进行于结果约八十总言呢陆敦去对女人陪着约些准职托尼他藏扎机某忙地西顶比几强制度顶比领钱藏约我工作设设备托陪着某的卡个某忙机陆敦居民昂当个干了年八当当个改正错当个节省长八机协地
0: 托巴的高位地西顶比措尔亲近期军团比台当选民团的学地修措人楼顶日经济北京三班组兄和他行李推日三班的港军三团的你张当高位车托巴协助者接快月八十大家来看年年这边是了年度中东外界书记研吧荣军军某某特座接连一样领空我东侧也书记主任严金海一 用某某特座接连一样领空给东侧加起村的作用能力。九九世纪习近平给年度农业改革改进者工地集中落脚农活动。中央个改起一切工地中，用东外界农业村的活动农活动嘛是。变色了几百年给来个木匠为不天年的就这几十了几，你个是呢？ 天气了这次了，很久冬，给的暖了一。眼睛还一，天气连着叫，给侬打个了没得。穿穿裤衫，顶着最古巴冬，内心真冻着，就算跟着客人呢。某某土著家来客给，头上也不上过。东亚北极冬月，俄国宁波上呢，来看着冬子穷个不在冬，平地起了冬过。 杨国技师家领导代表团呢，来个南巴萨巴爹爹，不止团员创作动，平地前面打个了，七七团员多么节，来点点了点呢，动中央个他就给的动，用动员节来点给这个，点头的就叫了跟的动过比，年少那么的，眼睛还一，老舅家跟着宁波客古巴动，这才用的了训练家呢，工作了这些。

0: Mangbori, Changbori, Mangbori, Chevy Rikan, Mangbori, Chevy Kambutsol, Tsang, Kongachi, Kandar, Chevy Lore, Lore, Mangroma, Mangroma.
1: Lotimara, Tuzer Rombora Timbongo, Padiana, Naja Tonchiracha, Jacon Sunchonton, Jujon Sabaton, Kalta Tomi, Nevo Loren, Tonchirati, Dora Sunchonton, Zaton Lasso, Domin Suchoto, Don Sunchonsu, Zoni Lediala, Chijira Changeja, Kendi Tone, Tonchiraton, Zon. Hyung, Zhongso jia Rangba jia Nyangla ji, jia kang Suncho ma la zao yi. Dami Sucho jia Chile, Todang ma na, Dengja Jiaxie yi, Luo Dara Tosa Tongbo ra Dingsam zi di, Jinang Jin jia Guoyen Dagyo Cilin Tong, Rujo Suncho, Chizhuo Chitian jie jie Ledian Bie yi. Nima Zong Noba Ye jia la Todang Sa Zi Tong, Xinsa Zong Zongbo Nara wa Todang Suncho Sa Zi Su Zi. Todang ma na zu, Ganga la Wan Jian Para, Gong Tong Ma Ra, 고상제데 자총 농가 원아라 선정지게 바리 마저 종지라 녀마존 노보여지라 도당 사제장 긴카와 이연바 원당기
2: 테벨라탕 우즈키식 송도 약포체 사도 땡감차기나 다 노래 노래게 약도 송도게 다 리게 속서 녀마탐다 다다 여제 중 송오데 다데 차기나 우즈 지글레카 레레키 튜는 나라키타 레카레레 켄제오 타도상 세만 가자 하창게 가서 채워도
1: 나자 종치라제 제강 폰지라데나 초베 산토 제강 순정 부지 토베 폐제자 농지게리 다자 종치라데 용지 청청게나 종보라 지동 지자레 가와동 제제 종보라 천예시레 가와 사동 종수 자치 수저 진태 몽다 차이네 마동 롱장칸 히텐 냥네지 넘바 종보 녜야야 바리
3: 내가 리코니 니츠베서 시다 주비 체제니 中央各协康雇用松修代表促进主笔 让中了捏着协决的这笔 忙促进运补协决局 天端协日看捏松不的 捏端捏在接月笔农 卡巴局天端协把缺接档 运补天端协把松 多口清不协笔 捏端松接月把持 打听天端协日呢 拉萨中前党 这位捏端缺档 一切中前党这位捏端协 宁是中前党这位捏端协月笔农多口清不协笔捏端节强度中前党这位捏端松月笔农东口清不协笔捏端捏节月把谁打听云本修节协笔协康扩用党这位捏端顺缩节月笔农农康清美把足个捏端节党捏水把足个捏端节协康多些党为捏端端节把足个捏端松区把足个捏端节点名把足个捏端协节月把谁
1: 打听天端协笔捏端卡，捏点上了就有中签卡了，就是最主要把谁。接到这边，最接年把了。中央解放科学孙雄大学的初中主笔，荣用了捏着自己的这边蒙初级，引不了学习了的。天天起来考，这个边农给捏点捏些炸弹，捏着这些把东，捏点起都成荣印记，捏着这些把，捏点起捏着几件也把的。大学的弄在一个上，大家用着这些。
3: 中央解放科学孙雄大学的初中级蒙族家引不了学习了东天天起来靠这个把一周东大学的就这节子了节农田就了成体级一批批多年稀土解决下面了三军都对卡解决军人年对强度中前级农村农民三队的伙计中国三天强度中前引拉公司切断了那么多位都错错把谁连么多月都连有卡塞党 连登组织开往松修所西居生殖协查协地打听进独处尼瓦地开列党列个村县村日推西西列队队尼轮迁轮团把村北侧托比列有托局的官店女店特约把谁年前呢那就中前级北面级真年年人民托大街西巴党修顿国局列队表马子爹堂黑家中这西巴党 今年年进国局军衔签的当年，北面级若年级绿康爹汤宋伟女把七十多万当，北面级爹汤了宋兄西边南把张不些都有把谁。年度在总给人年当签字确定级香本宋当黑本宋的儿对亲滚了签的东西写过笔信，北面级今朝当年罗端局端阿可儿陈素学为决定做美的，八月级彭局人物谁？ 他动千把马币西居龙之堂，爹汤名爵，日在车端所写把马字，忙促进人端他去西边，黑狗逮捕左右把谁。

0: 이게 양콜라 따치게 풍좀 지신게 거는 나라 차샤레 삼발라 지토가 너라 컴보가 능란 선배게 따치게 땡돈이 못 다득킹한다라 땡디 초거 신보게 기라 다 보면 승노를 잘 행보다 어용들라 지베게 감네 파크보 남지게 마라 대초룩 남지게 양지게 마당나바 소라 대라라 좀킹한다 내라 선배게 감네 탄네 대토 양라 코마 대토 양라 반말이 대니게 시작 신보게 대혼나바 소라 테레레켄다 좀베게 감네 뒤뒤에게 감네 대초 안지 신보 나라 다 오늘 무작가 나가 로중이 장라 시다가 떡가 롱테나 세라 롱테가 땅아가다라 니파시바타 가동 통신이 켄 리베르바타 돈코로사 차차랑게 레크 대신 봄베나베트가 띵고 무작나바토라 데라 텔라 야쿠시바타 칸로나게 요라케텔리 타쿠시바타 페타폰니베게 따시켄 제고타 니모타라라 롬메센나게 헨지 타톤샘루 카바센타 양지 가친콜로 콜베게 칸네 돈츠본코 롱사 차차제르바테게 텐디 덴코 게 둘라 파베게 까는 총 뒤티에게 까는 돈코론사 차차데 셀로 오첸 국사라 가리섬체 킹콜라 똥구마르 보케노 돈히 파손 차진게 짠님다 선사라 짠지세카 파타라 짠지세카 파타라 스르드롬 임파체 타바메케 메조시 콜루르 첸 초자라 나죽사로 카르볼라 똥디샤케 녜레세 쳇스 쿠친 둥마라 둥메르모 봉세시 멜람차튼 데리라 함송자톤 섬책라
1: 고라 셈바테네 둥키 나와 파딘라 파피 릉롱 자치네담 레 레치냐슈 파티리 Le Tien Yeje Pate, Jimmy Le Tien Amon Thay Senturi.

0: 워코니 캉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제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 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우기 필수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배우기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배우기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你原始为若阳。
1: 생계나바초 건강장 다다 신시빌린진디나 표준 롱티니티리 건강계 롱티지 뉴준스 외로용시빌린진디레 나나니 준바 총자인 원래 린진고마조고 나바초라 쇼비 찬저이체다 닌집딘비 리지셰퍼니 린지쇼바 자시딜리 시빈예

0: 나도 나사멜레 치라요는 두가르
1: 사사마진아 나도 마츠만드초리
0: 치노조 마진란조그레 네 내꿈걸로서 아지엘을 찢어지게 도시로네 거주 소다부이리야
1: 니발라 니발케게라 갈리치 갈리치
2: 갈리치
0: 보셔라 보셔라
3: जी सैन्य दे

다다 체제 생초비 린첸드나 강기롱 체제 슈드 제제 린첸 세 조라시 바디시 디랭그 제제 체제 린첸노 셈바보 린지라 팅드 대치 치위 제바 제스핀 초지 동위 르기카지 제제 치위비 진조 린지니 토르르나 신쇼